0: 레스 다지 니디 키랑키 문에 주비이나 가웨베 된다 진주 딘데르지 유나라
1: 가고베 된다 지요 셴시 디지 안조 나다 예만엔 탄부터 안조 촉베 나로기 다 교인기 디부이네지 도발이야 다 촉베 나로를 마슈다 둥구요 말발 나르 소소기 다 로고기 마담다 소레 심슈 마담 소르가 솔치제 둥구요 말일 아니다 다론네 제제 당아래 식치겹제 나르 소소기 교인기 디부디야 지 란지제 언니 디 나로리아 시에다 나르 주고 시에 주고 마슈요 말일 셴베 드라마도 제요 말이 아니 시에 주고 되게 고은데스도 당부여기 시에 나르 조핑 당부도 고도 잠바 아니 가다나니다 아니 인턴도 디 오기 디 평론 나로리아 아니 슈겹스니엔데 단데 심슈드니 망우도알 안 세상 아래 단부도 다 두리 세세세 아니 단부도 균충 세세세세 아니 다 粉丝 송마랑아 녜셰리아 가부윤교 나리아 다 심슈드니 데 미 나도 학도 도알 따딩 아래 원에신 세메 원에신 다 케케 인기 말이 다 있는 아래 원에신 띵 아래 균균 체베기 드레브시다 아래 다 가고벨레 스리슴길
0: 아레 레스레세 로 생각남소 샴라 샴마세드나니 캬르도낭비 루시 강조 시바티 센조낭쇼

0: 레스 레스 다직 제준라 기란 남규 아 잡든 제가 망부 폐고로 봐라 다직 마피 콘려야 루시 처리 쪽으로 봐라 루시 처리 지도 삼바 오 루시 디 등도 삼바다 직 셈 나로려야 낭예 근제를 지셔구나
1: 레스 레스 따띵아 셰야 망슈디 딜 천나 망슈디에 용길 간촌 남규 원고 칼이야 셰당가 주고 삼바 아니 녜 셈베 난데 섬기다 원고스 두 삼바다 간촌 먼저 망조기 따디르 봐. 야게 야기링가 소라. 진짜게 튜즈 손자. 아 원골이야 세당가 주도. 어. 따다리 롱베데 원골이야 세당가 주리. 롱베데 나로로 종조고로 디 종조디 나리야 미숨결 학지 요르스기. 안 세상 미망부 쉬어르 참으로 다 야기 있어도 어. 다 오늘 지 가서 가서 오래다 제부 예배 제부 토베기 다 어 제부디 뇽르 제약이 튜즈 들어 봐. 세상에 참으로 고르게 아니 반간이야 고르게 아니 서서 칼라든지 키 잡아라. 아니 뜻이 사야든지 키 기부 챌링가 단디 좀 봐. 아니 근데 어 땡제간에 아니 셰 고야 옆체 봐. 참으로 루루체 셰 고야 옆체 지 봐. 나와디 기부 실수도 와. 세상에 예 당불이야 어디 손난디 손나 어디래도 좀 아니 신에 예 셰 어 다들 예 셰 망셰 싸운 것도 야면은 낭마도 셰 싸운 것도 근데 남자 고개 세상에 남규 망세 원고리아 원고 디여기기 딜리아 드베 망초 트리아 드베 갑리 안세 망체 다 만족이 부리미 망 갑치아 인조 망세다 된제 언더스탠 거요 아 어두스탄베 규르나로 아가 이게 땡 제가 나제 세 담베 규르나로 아니가 전화이 기부 슈도라 응암자 제령미도 아 워기 망초스 어더 거스 시인데 시도 망아레스메나로 기부 슈도라 아니 콘줄레 망초초레 기부 슈스 아 삼자레 시도라
0: 레슬레세 샴라 샴마츠륜라기 갸르동낭위 루시 공단 라무시바티 센조당쇼

0: 레슬레스의 세준라 다직 넘규 키랑게 니브 나위 루시에 야메나 직 넘규 양고 양고 땅에게 루시에 딘디지유나 다 루시에디 키랑게 문에 슈비이나 튜니 그리르시디유나 다
1: 양생스 다야게 루시에 다 자시에 표시에 내용은 신나다 라바르도 표시에 다 튼제 척도 요리라 다 나레 세디게 양생스 년고야게 튜니다 년고야게 좀제 가르스나 다 좀제디 나레 조직디 다 세델레 가위읍체 레세 네 튜니르디 다 세디 년배 주림 나로로 어 다 소소 심 나로로 파양 보시 차용도 갈 세스야티 다 남규 김상기 전달이네 자도 야 도바 촉배기 다 잡도이네 자도 도바야 성성의 기타 간다 컨트리 인비네레 다 간다 소소 마직레 차제 오 마슴부 심디 마직레 차제 코스모 제 세진년 제 암조 나로르다 알지소라 디날 세진년 제 대백 기르 나로 아 시네 오다 오 심팔 흘러르 차제 오다 다리 디갈레스 개만초 아 삼사레 간다 디나로 랑레 셰칙다 디게 참물로 당다 라바두 당 다 잔당서 십지르샬 시엔당서디 당디 년백업려 염나가 시엔년도 전바딜이야 시치 면은 지길라 나다 당주고 년대네 당주 인유에 된제 칭인유에 선데 소 된데 주고 년대비네 레스나로 르르십시 차용도 와 제산딩에 시직 염나 시 응아래 양고 장고 년백이 디지 좀제다 튜니 원데 신이라
0: 레스레세 로 생각남소 샴랑아나즈 시마스드나네 갸르도나미 루시 만제 유린 시부디 센조나쇼

0: 다시 기랑게 녀마네 손도 유엽이네래 다 답하도 세무도비 루시딘데 지연할
1: 루시딘데 니율 직디 먼저 갤라지게 장지 고중기 갤라지게 친난조기 존재 사시조리 때디 니도 집대론에 제베디 니도 니슈 접시 쟁은 로버도 베디 스트먼도 제도 데브릴 디나로 시치다디게 참물로 당다디게 참물로 아르 가슈유 제잔디 뒤 속어 속어 삼지에디 뭐 좀 제 네 쇼데 아래다 균중체 갤라 혼주에다 시에디 속어리라 란리아 시 답가르시다 미신베이 시 마담세 수수수수리에 시에디 고리스데 손자 아니게 디다 니도 니 쟁을 로리아 균제사 시에디 신네 템브리 아니 시에직디 디릴 예 Yamanganzu Chungdu Gabli Neri, Ta Gen Luni Neri, Anganzu Lungji Dandri Nyembe Gablia, Anganzu Pugi, Mangjum, Zuyu Siagi, the Jumdam del Gabshu Jul. Chesan Dina Lolia, Pomodigige, the Dutuma Digila, Kong Zuyu Dina Lolia, Digitua, Cheyos or Yobos, Yomos or Digitual, and Chesan Dreyenbegi, Jurina Lomorangi, the Gab Tidugi, Samu Tumbegi, Siagiotil, Mangju Titi. Wadi nga zuyu siya ga chungtam di nalo ne pakcha da jya chye rachi siya duwa la. Chasa nge wadi gi da xie chik chu zhu jie nga re di nalo ya dang ji di chye jie. Ani di dang na khanchi yu zho samcha ri shunga. Di khaan si na xie chik di gab du du morang su su gi da nebab da chibri. Da ina le thante gi nge kaan le ya chu le du chamba ya xie chik di ya nga re da chambu rachi. Tangare da yom da nje ki da chuan de ge xie wo ma de da ne nga re su su mi ma tong bi mi ma tong bi ne le da su su mi ma tong bi tong min du slo du su wang bu jin ji yin slo jie da du su ma de che che su su su du gu ki tan da ka le ge jin de che che ani ka le ge guo ba xie zhan wo di ne chuan da cha mu xu du an du ha ba du di na lu du gu dam sum na ne ji ran chu ro qian de sa li di da chi di ne wo ne xin de di zhi xia mi xia di de lu kang bu xi che gu yu bei ge da 친구지도와 세상 어디 세상 아래서 맨날 올랐다 미세야디 크게 턴달 갈래게 구내자도 크게 턴달이야다 배준치고 내자도 참로 따소소리야 전부디 전부란 채다 들로 콩거르지 근데 세국에 나와서도와 세상 어디 세들이야 아래다 디두 조육사디 나로리야 탭디 나로 세들 민민도 디커도 보로 보면디 보면디 길라코 트렌드 경기 경기 세우디 다는 것도가 다이네 니에 데리아 세디 밀리아 현자 천이 강요 세기 세 민치 다샤 디카스나 안조 내주 가르다 가르치에비네레 현자 야무나 착바 착슴 디게비나 소소 튀나미야 디기 르마리 디기 톱마리 제자 니에 어디 현자 천이 강요 세디 다 현자 가족 용의네 소소 동에 디즈기 용어리 어 제자 어디 제제 니에 세디 대체제 어 달로 신에 다 전주 되게 감각 차브리 님 가시신데 되야 예스 오늘 시야일라
0: 레슬레세 로 생각남소 샴라 샴마시드라네 당나위 루시 미유시부디 생존하셔

0: kesi sendo su kirangi gejeji konamado ni mutubu yina kirangi ti ryan da jebe gejeji yinbe jewana gi yuna yamena sembe re jina la
1: na kesi da mitsu ni sebe gejeji kesi da nian tuba da yamna pige da tru tubu do na ngare gi semena lo se de be gejeji tadi mangche nga samsan nezun de da kangen de da ta chungbe kablya ta hakwar tu su su ta nganzui nele khande sul khasege ta longa singe ti ta mi ma don cha sim na lo lya ta ke dungye da de yam mi gi ta chiru gi ji den ma don cha du zamba sim na lo le ke tin de ke nang no so re ta khanda sim na mo gi da de ke ge yo ma re sim be gi ta 진짜 잔냠 미카세기다 잔냠 마데베 간줄이야 수수센나로 동에 저바 다 카이스나 미 람산데 미게 간주 초톤데 세베컬이야 오다 티타 간주 간주 차리 삼베기 잔냠게 삼루 요마르 바 세산디 메베기 다 수수수센나 동에 드체 아니 라바도 수수기 김자 다 야만나 능미 저바 다 든데 갈이야 오다 나레 수수기 나르미 마톤자 콘조 펜케 토마소 아 수수 콘조레 갈레 갈레 십수소 아 삼베기 센나로 디지오 바 다 동에 세 안디네 참자 첸리야 다 내주 망본데 내주 망본데 겐베 첸리야 니 먹고 봐 진짜 이게 다 갈렌데 요리 진짜 요베 갑려야 나 망체 첸리야 수수 니 먹고 체 도스 다 가바나로기 다 진짜 视频当中 dead 这些的都，现在看这些呢，你看我们都，但是咱们咱们这些科技，哦，但你没看我们这些，但呢，我呢，他南汽车我们怎么，那个什么那路的，那路线都有被改制的，这忙不起呀，都，他看到呀，车辆多了，而且咱，你南汽车，俺的嘞，他那些过生意，米线别嘞，他那些过生意，但俺就，你就看这些的，看这些的嘞。
0: 前人不看这些的，看这些的嘞，那么来呀，退休要的。俺们东岸看这些的，看这些的嘞，怕业主呀退休要的。所以说，西村怕怕，是吧？仓库老听到请求的，那就请求的，仓库业主也要的，他们仓库老他缺呀要的。现在俺们，你就仓库老休息不下的，第一了。那些时阵啦，当我们推荐那学员，当俺那学员去先找林杰去提点，去让给干部的先储备积累因素呢，当俺那学员啊，初二一年级。 롭종이네지 레게트르야 다강에 아 리지리니 체신도 카브리다 제상가나스 심쇼 마차브 체제 마운베 람부디 오네 리베 캠부디 데시기 아 삼로지 케제 아니 등주 체고에디 하장기 케체무리샤 샴라 샤마세준라기 갸르돈낭미 루시 미유기 신캄시부디 센조낭쇼

0: 라바르투 땅은 탄다 롱에기 페나로 롱에기 로양 촉바 당보드 차주거바 세상 당보드 차베겁리야 당보 안주기 섬주 견제리스나 안주 남규 어 담미 창물로 수수수솔이야 대부치스다 롭정치스인데 리리 여바 땅 안주인의 라바르투 된제 고도가 안주 왕부진지스니데 바야 근데 소리 야 독스고야 자제 따스치 다스소르 타나 nga nga ta win na nam cha gi xie dang ye ge la kong le ya wo ne sim ding ne da yi me da tie bu xiu qi yu zhe zhe o da nga ge la neng xin xie dang ye xi qie wo a sam a kun zu kai xie ge sam le na lo o nga kun zu neng xin nam cha ge la kun zu neng xin zhe zhe qie bu qie wo a sam wan zhe ge sam le nyam duo yue zha a ne bu gi long e zhe yang zuo bu tang bu wo di zu bu ba zhe zhe ni de zu lu zhe ma da wo di da di zha we ge ngan zu le ya sim xiu zhe ye ngan zu yong ge zhe 현재 제 토크를 제 아스 주 안졸이야 구자치네 어 게라구나 조이네리 다 지조 관계 생산 진행민나 근데 시민들은 군나 졸이야 안조 다 나랭원에 세나 나래기 촉배기 어 총무용 첩지제 안키나 좀 토제나 안조 키난조 저와 카리인베네레 추수 등 말이 지체나 안조기다 벤조다 르바르틴데 간에 키나졸이야 대게 데스 지련속으로 회복 이제 개용 씨 말이 지나졸래 이제 고야요 말이 고야요 말 때인데 간주 롭정체 간주 얄게다 간주 수수수수 심감 양보체 그발 답바 섬제 마대제 어 딘제기 레가진네 지나졸래 제부지 야 뜬제 어 지나졸로디 토질리 묵츠지 제부 어 딘제스야 뜬토부지 언제 쉬어지
1: 레슬레세 세준라 토지치 다 간주 레젠기 주슈데 인소나 기랑기 니슈 낭베 루시 여러바 다디 동부 튼튼지 단어로 쉬어야
0: 세상에 들이 알레 링게 촐량아레 가슈 지약 망세 표이 망세디 수수 포유기 연정리아 되베 망세디 레지 아니다 연정 미게다 통과 말들레 셈나로로 어 다 천나 기부십실리도 아시 담베 기르나로 어디 세상에 기나 촐리 시어디 쿵단 라모세 시지 표유일

오토시 당원의 계란게 드린 송시 빼냠부지 표현하소 토지지 로 센터 링게 다 드린기 중앙 롱진년 진 지급 레고 벽에 롱진기 미리 양일리세 주삼 다가셔인 만나서 지메리세나 양겨제용

나블리게조 케네 탄더센 심부티니 나주 틴람토 오구디 슈비에 신조 양잉길레 센시에 광기 뒤서나 나블리게조로 변종기 소야라 루시에 센딥기 다나오에 루시에 니버카지 구디 슈비에 샴기 뒤서나 리나 나블리게조 시지단 신단 망주레 중앙타 셰브템 켄젠라네 다나오 루시에 난츠 롱바시아티 세능시에

0: 제
1: 디글레 군에 베베네즈 다왕아베 신슈 게니니 계급 기조시 시진핑 타 오스트리아 총통 반더베이룬키 편준 딘디 로딘 당디 계급 니베 와르 치디 저와 종리 롱업 중앙 코로와 딘디 슈낭유 시진핑키 시디 종리 롱업 중앙 송수 중국 타 오스트리아 제외 천룽 규지 균제 타 딘링항 공비 용화 균균 제휴 니동 조비로로 나라 타 총통 반더베이룬키 튀무토 중국 타 오스트리아 자조 특주 로데 제외 니네 사바 딘키 제니 Chuo nipi jiwa piki dungpi tuisam saba shik duyu. Nani dawa nga para tomche ponya saba ni waya nara gewe, gikab nipi mimaan ki zato ngarwe sabdu chingyu. Mingara giji tuibu bla gyundu taan seng zingi kingyu ching, Zhongguta Australia gikab nipu samlin shidi de gundi dungkin taan.

0: ngarangi zhongguo tang Australia zhewa pijie zhu yu ru cai dui tongqin xi ge yue qing zong tong fan de bei lun tang lian tu bie zun xu tuo qi zhi zhewa zong ne long ge zhong yang ko ru wa dian zhi xu wa ku ge bu xie di zhongguo tang Australia zhewa ge lim sa ba xi du li ju ru gun di dong ta zhen li xi di tang kong bie qi li ge ti wei qi wa bin du yu ji de nang yu fan de bei lun qi nie dong zhu bie lu ru ngarangi zhongguo ge dun cheng zhi xu ne guo xie zhu xi tang lian tu 계급 니비 제와디 자조 특주 로데 제와라 림바바르시 디초 니비 제와라 람세 도린 더뷰 튜니 케진 덴유 디신베 롱업중 양의 이징 아우스트루리아 탄 중국 계급 니비 냠레 균투 띵섭도 심바타 미추 링네 탄 롭소 체리 심주 링네 벤조소 개공카기 종 망도 진네 쇼 니비 자조 멍시 삼미체 바르 덴도 송유 明年
1: 推摩托电力了松动三系四部都动画界切据你铁卫铁杆起我行事就你给推摩托别遵循你就你给这话军切没把的配件定色盘比赛拖了主角了滚地东局日话越界松局第个列库内比外内次当阿别清楚给你给客区主席习近平他苏里南给总统西蒙西平时定制老陈大年给客户你被玩清楚松年龙之国的玩定制学不是 习近平给中国他苏里南给造成了陆军有人点心体育其三名人的体三名点头主义体育其给是中一部阿帕奇松图平时增加他战役给大胆子不他平时给地位基本他主要不他土国这边那段期间天陆电共命啊平时改变了其心 你别念的，今天啊，定做不单的。今后你别迷茫了，考虑老月给偏不准确。俺家呢，中国他苏里南给之外，偏给东角了，再对通勤行有不他。总统西蒙斯他连图，别准钦佩。今后你别玩清真松的龙额出口了的，国足三八七年，特具体偏最一切技术切入东他，虽跟其在西军前七八，却光看其我中缅甸了，从这条毛头角了，固定东接前年。 中国塔苏里南区特区年内肉的职位留下了吧推摩托丢丢于几点闹事西蒙西清真松的龙额就松村苏里南塔中国职位云天安批给丁色不清不他给后你不要再写典型丁色吧特区年内年薪色不清不是俺然呢给后你不要开工开去年内给有些重债了最同清不清有不他龙额就几目天了我们把几个叫你不要停止俺的位色不动他
0: 냠레딩섭탄게처단네 냠도 제바르가베 자조기 주슈체바시중베 나라 하상 가부충 중국탄 어리 자조기 덤규니 미마라데네 좀지체바시 인신 중국탄 어리 제베 중교르니 슈누초르데네 사르드시고 니도 니자송르 다오 죽지바라 니 롱아이낭 어리 슈누르 중칭아 중국로 베리타 롭종 제바르 덴디 슈구시베 최고된만에 송 어리 슈누르 중칭아 학삼 중국로 섬들 립심바타 론니타 체계가 누르투 문바 미빈티 릭주중유 중원탄 베리치링 중국탄 어리 계급 니비 슈누르 루중기 미빈 지기 초수 냠토 슈크야보타 펜주 시도타 삼시 섭도 동화 자조기 저와 섬무 주바 제제니 계급 니비 미만기 자조 베리기 류사르캬식 섬유 지송유 바시 시진핑기 슈누르 루중니 계급기 베첸부 바르시 셈나 폭든 신도 신부장 유비 중국탄 어리 제베 중교르탄 시와인라 점링키 중교르탄 시와양이 중국탄 어리 슈누르 루중 대외 망부에 계급 미비 자조 차샤 균진기 투육티 락도 야부송니 펜준 롭종타 튀모토 야투용와 제디 시디 자조 침물의 계획 자조 포냐르 균니 중국탄 어리 제와 딘링탄 균체 균투 제기 권리 폐기 조치 레기 사법비규 제와 치기 유지되는유 니샤르 서비냐 갸츠 초소 냠도규 중국탄 어리 슈누 자조 주슈 제베 제고로 쇼베 중국탄 어리 계급 미비 롬에 주시 시진핑라 친이 뷰니 롱아 이낭 칭아 시베 최고 뒤마티 계급 니비 신을 로중기 롭종다 베리라 자지 고급 코드 넘버라 토지지 슈버지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스 중공 중앙 접세 주기 규례 후

0: 장자 제리 딩섭나니 젠좀테 튜무문지 케진청와타 좀제 유르도사와 톱 유지송도 중국 다우르스위저와 티 기급 챔피언지위 배준시 지지주초 탈론니 중위 탑주 냠레로 디저와 주네 로숨주코로와타 중위 김지 기급와 긴자조 냠레 칭이르 민다괴네 론니슈쟁은 코로웨로 시시 기급니뷰 칭이기 남베토니 유리 김지 기급와 긴자드니타 교요 탑주 롤레기 름루멍시 땡기치비 중위저와 튜티네송 총규대뷰 피해계중화 문규르총규 칭이 무튜 나르갸체바 티토니 초니뷰 무튜 칭이 주피도 치디 나만 점리도 규비 피림츠 중의 초용기 냠리티 토제 사브시도 균체메브라 군티 동규 임바천규 리용천기 타딘 푸진 중국의 참디능지 초니뷰 점린 나마젠타 기진 저와 사브 타르비 동규 고르기 중화 미마지등 기급타 우르수 예전 냠지기 냠지 세자 튜무토 비오 티토니 中国一个米币全用特区尼米肉的指挥中心南怎么连那么见了官地落天居民啊东居民不参与给今年最冷军都其他的穷人中国他俄罗斯尼币切尔农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日干尼米肉的 냠레 이지카 니슈루 밍다 괴비 방부치규 중국다 우르스 변조르 뇨조 냠레기 시균타 뷰제 균체메바라 토르친보타 뇨조 창보로 로숨 뒤마라 아고 통주르 니동리기니 파르뉴기 땜뷰 정신타 피게기 니슈응어버치규 중국다 우르스 와라 롭스타 첸제 냠레르 토른조의 파르동하자 첸부딘규 밍아르초 니뷰 기급토 로먼조르니 치기 치기엘기와타 냠레 롬니르긴 남바 니르신 편숨 초스친바 롭치기 뷰제단 체레 규지 균체메버 투고 창도 친바 레리 롭스 냠레르 슈누 츠유가 수신부 토피 지그딘 푸르규 제공기 냠레니 중외 기급 니기 첸제 냠레기 작단 체스 친부시 인비 미링와라 우르스윤 지그딘 푸르규바 중규 파르나 서지수 튕규 이치 유지 송도 리용천기 토나 치급 신이 중외 응외좀 냠레르 응아르시 명운비 도부슈 친부 응옥된 치구 이유 기금리뷰 변조로 서브리 정신 채워타 퇴레 초비탄 총자 락제소 진부 망부 추유메 원자 명운비 도부슈 타동 냠레 남자 응외수 눈딩 안 규르토메 우르스르 소레기 멍시 땜부타 첸제기 도부슈 첸부 땜비 콜리시뷰 퇴기단 코준지타기 수르제토네 디치 중외 변조로 총대 냠레 티 타동 퍼시 망부유 민간 점링기 변조로 투법 뉴진 치신 자차부타 각동다 고제 먹텁소기 콜레시뷰 총대단 기지 냠레라 고기 첩신 소위 겸중고 중외 기급 니뷰 협공카기 냠레 띵스브 동바라 응외유기 튜니 캐진 띵유비 초 니뷰 초용기 탑주 냠레 균체메바라 띵스브타 응외줍 용규로 군디 동 구시 송유바시
1: Nyeje Kwon Pakistan Guntu Chokbe Pike Ki Siju Shimju Kanki Lagda Lenzin Sulai Li Sargubbe Chitun Jiritan Lin Chigab. Longa Zin Jungabbe Chargui Zane Ki Zhongkui Junggyuru Longe Pike Le Jichi Chashi Guiba Masi. Zemling Gekab Ka Le Nyamle Ki Kukab Sabayang Jin Yu Jita. Kwon Ki Longa Zin Jungabbe Rin Zhongkui Buce Towe Pike Le Tiwe Tongqin Chidi. Zinze Rengcu Rangtar Ki Chuce Toru Shukqin Donggyu Yinxin. Pakistan Cuybe Pike Chosinbe Gekab Mangbu, Zhongku Tan Nyamle Te Nipen Ngarwe Yongzhi Chishin Yuji Songyubshin. Sulai Li, Nye Guntu Zhongku Gorki Bidip Lagba Masi, Zhongku Tan Zhongwa Yubi Senggyur Dawaryang Tonan Chenpu Chigayu. Longa Tsen Zhongabe Chalku Zane Na, Zhonggyur Longe Rinki Zhongku Pike Ki Mikse Zuota Lengen Kechin Denki Che Yudab, Nye Che To Chage Gune Ti Zhi Yugi Nangtun Sido Chebayin. 대남 부채토의 피게 시비니 네 도구 시비 네 지기 제식시 수준의 제기 계급 침부식 인비 중크 켈레 민요아시 중크 수준의 중크 인류 수준의 초교 인보 치바티 수준의 제탄 티신 튕기 탄 코주 코지 인류 진도 교외 추체 균체미 바 토르치네 부채토의 피게라 낭내기 구슈 삼미체바 눈토 유지 송유비시 Sulai Li, Zhongkui Chumi Tan, Di Tan, Tuen Le Le Pugyur Chimpu Chune, Ti Xir Xiong Pianze Ki, Gekab Tan Mangcuo Tiwe Mangwar, Pianpa Topkyu Ma Si. Nuizar Lankor Ta, Ninu Longzai Songki Kepkun Le, Zhongkor Peke Ngurbu Chundi, Lakzai Tan Tunzi, Guntu Nga, Chige Ki Chomzhar Shune, Zemlin Gika Mangbu, Nugu Chokur Ta, Guntu Chokbe Peke Le Tungin Chortukyo Reji Sondu. Kongki, Guizik Lamjik Nyamchunki Choko Ta, Kola Shibu Choko Chichai Siyi, Longa Tseng Chungabe, Rinki, Peke Tiwe Dingsab Ta, Dindi Tokyo Reji Ta, Kongki, Pakistan Tan, Zhongkui War, Buncho Debu Zawa Zemu Denbe, Zhongkui Longa Tseng Chungabe Chargui Tungkui Chepati, Pakistan La Peke Ki Kukab Tiwe Mangwa Tokyo Reji Songyubji. Kongki, Pakistan Choki, Zhongkui Nguntunki, Tungki Lakzai Ta, Dushi Lopchung Tan, Jishir Zindu Yu. Pakistan Pangchapu Ngadir, Zhongkui Kile Mangbu Majo Chebe Sule Lingyu Bata, Langkor Ta, Lok Che Sujun So Kepkong Tsuyu. Zhongkuni Kola Shibu Zeju Chomcha Chiche Nibati Yimbata, Pakistan Ki Sinchin Ta, Langsha So, Xingle Tunze Ta, Tishin, Tsashu Ta, Zabden So, Lakshin Tunze Ki, Zhongkui Chomcha Dini, Zeju Ba Tiwe Mangwe Tukur Tukbu Yueji Son Yubzhin. Ngedon Gami Jumi Dunlur, Guntu Chokbe Peke Ki Siju Simju Kanki, Lada Linzinbe Gen Kurtsun, Sulai Li, Zhongkui Cundur Shubata, Dekshib Chibar Tengman Gyuba Masi, Simju Kanki Nechiti, Zhongkui Liji Jibuta Nyamto Xingle Ta, Jiangdo Peke, Buce Towe Guji Lamji Nyamjunji Ki Jiyu Biri Ta, Nyamle Gyan Qingyon Yubashi. Sulai Li, Nye Halam Lodar Zhongkur Gyuti, Zhongkui Peke Ki Chumzhi Nyongcor Ta, Zhongkui Peke Ki Nyamnyon Lopchung Ta, Jishir Zingge Yu. Longan Chargui Ki, Zhongkui Peke Dimbo Yongwa Chi Yu. Tuyun Jingrin Ki, Chargui Le Dini, Benjo Ta, Jizuo Peke Le Zubchi Chibi Samcho Ti. Chargui Ladar Chibi Gyurim Na, Tungkong Natsuo Nundinga Gongtin Ta, Chong Ka Ki Dubshu, Jigdu Tupi Genlin Chi Tup. Longa Tsen Jiongbe Gozubu Tanja, Zhongkui Peke Ki Mikse Ta, Rindu Rinbe Ngungur Tupkyo Shiela, Zemlin Le Peke Ki Kukab Tiwe Chiwa Ta, Tiwe Mawa Du Tupi Yichi Gyan Yu. Zhongkui Ni Kola Shibu Peke Donwe Guishu Kichin Si Yinbe, Zhongkui Ta Nyamle Chibi Kukab Tamzin Tupci, Zhongkui Le Tamzin Tupci Son Yubshi.
0: 你猜啦, 塞鲁伊, 韦德罗伊赵瓦松基伊隆罗南站外苏中国措伯坦南站组织提我与人心基军队团战所立约南站提塞鲁伊潘基沃创业都内伯坦中国随便隆修劳动中国的地方习俗习给这就是这个原本是南站军内中国措伯基三年提给女局咱们三百批区给出在托的修行中随伯提 Serwiyi, nukyun jangdo tenyu chokyur ta, sakwong benjiru gyundu pike lang gui nu sab nu tuk yun bachi. Serwiyi, nukyu chupji ti, su yun ki dosu ta chulo le ten gui ki yu chin. Nukyu chupji ti zam ki cha sang po me. Nyo lo xie zhin, Serwiyi si xiong ki gyar ki tubi nukyu gyundu nga gui zhi chi di, nukyu malan jangdo rinpur le gui di shuk chin tang yu. Nye do nyusab shi loe dao dun bara, Serwiyi, gigab ki nukyu ta nam si chokdu cha si dun ni. Nukyu chokyur ki mikse kase su yubadi. Nye don sumchil loro, tani lukshun zechu chu gyar ki tubi nukyu sungce gyaji shibchu shenga yen para tordani. Nye don ngabchul loro libdu tan tonyum yuwar zonle chekyu ta. Chargui terisi ne, serwiye, nukyu zangme lukdun chukur ki shigyun yongnyur cherudani. Lukshu kochu ki chupchi leksu dungyu yubashi. Nye don sumchil loro libdu geyong su jiwa sumca nga zamgi lunglo ta. Wishu London Chukur ni London zi mangdu chukyu ta. Tangzang London chi zi chuzi rira taiwa chukca gie dunzang mangdu chukyu inbashi. Nyedong shibchi lor libdu geyongi lunglo ta. Wishu gi ji London Chukur ni London zi jiwa chukji zang para mangdu chukyu si. Chokyur mikse tuan.

0: 내가 상물라 세정신 순 둘이 청수 집을래 제 소소 접제 사는 근처도
1: 아 계란이 없으래 왜 세정신 순니 아니 샤네 제베 그래다
0: 지 이내래 냠다가 제 소소 내제 탈을래도 접제 수가 자 매비는 또 꿈이 유를 매비시 연주 자리 怎么了？正是送的孙哲结果的，也是了，东安说了没不多。现在嘞，也准备来了，把这毛用别些多。去哪个？广西是哪人？杨姐。这孙子，去哪就各都点子通的，也是了东安帮你几个。现在他正啊，进不到我不，他开店嘛说。前三年。
2: 谁这么心酸不的？天哪，这吃住的，小姐下桌。杨姐，我真是，妹妹，马上好了，我真是。杨姐，都没叫了，快点叫。啊，老师把那么太阳把那个累的，累白累子，一马都马说不打的，就是我那个人打，让我们给俺做。
0: 好，别个他妈在里边一个队呢，结果都过，这不是不是过要了马车，用那个马上马去给江西，送过那个西里有一只松鼠，小鸡是。

0: 티링이 진배 타족배 틀릴립스 니 왕부 당부 민님부 허리부 될 진네 옆친계부 니 집 타바타 제송콩기 머리 뱀뱀 못해야 세이토부쇼
1: 제세초 디제 자와니네 나니가 마리 제세초

0: 세초 아니 니가 라면 내리 게나티 제 나니 그 말이
1: 아 할라스 바나 마타야 말라 마스도 바다 가더리 따와게 미니 줄라가 보고 계산 먼저 거시게 시숨 통화다 가 시리게 빼이발라 가 좀불린들 켜줄지
0: 게세죠

0: 지쳐 아 할라지 바나 마타야 바나 가윰지 겐데 상무발라 간다라 가 추루센다 발라 간아 이게 냥베 그것도 못된 주발라 가 채무 레지게 꼬다 예배배도 고윰지 켄네 투데 제구에메 게 타자 난 주발라 가 파마 부주고 냠중 중외 가서 난다
1: 계세요

0: 지하다 차외 코요데 당장다 해 매뱅하네 아니 공부 진짜 수술은 얘기 소화이네지 저 근지 태려야 지금 편바 준 투비 디부지려야 교류 투비 먼저 저 정문에 쉽게 구비어리라 TW 코요지 투비 리와이네 지금 쉬고니
1: 알아지 선도님께 만나서 지면에서 나 양결제용 땡게 수련자고

0: 기 매도 뜬기 따와 꾸인기 카와 야기 방정
1: 대달에 양념 가오니 내디네 토르웨 시리 긍첩 세마리
2: 생겨나무쪽 공감상 군인의 뒤도도 중앙 농촌이 뒤집어내고 포기의 틀림도 구조 휴배 시리 긍첩 세마리 레전 센조 나와라 그것이 유니 오늘 팀들 레전 제존을 받아 년전 받치죠 대부터는 팀들 레전은 그대로 와랑 고주도 소자 종기 탄성기 천대전의 유골 염제 폐지제 탐남 살바 초십제대 오메전의 휴결라 때는 유고배 이왕 꼬바 시코바대 규주님이 어제 공성인 소가 종제 소자 종라 전의 유골 염제제 종제 약부터 받대 종용기 염제점나 유골와 매팅 첫째라도나 내는 휴네 산에 되게 망쳐라 대가라 바바르 고르 사직당 숨쳐 뒤동 뒤제 용화를 구치지 유 정기 때는 탄점 종디 교조라 때문에 강내리 들어왔당 사투라 때문에 튠지 조회 초단 나초 집에 춘추인 받대 오메르니 휴야 도가란 진조 크든 차받네 유고와 제자벌 주비 받당 대세 마부 냠구 집안네 매봉 잠도 거기에 탑에 미리 튠지게 뜸지 바라 로자기 탄점제 최초 삼문대배 진내 유권 냠제 피지게 탑람 서버히 소힙 지기유 오메르니 휴야라 소휴 기바타 전종 크드 초도 심바데 응원치 유고와 소자도 용가 마차와 르다 초 윤종라 빠르자 조테 존이 존조고유 원자 응아지 공성선 유고와 문용화 희기 빼물링 초 전종 크네 소자 존신베 오메르니 휴야게 협조 통주 중하다 커춘 전종 크네 제컵신베 오메르니 휴야 라한 가르침제 랑링 카탑 나번 냠네 집마세 다동 세총대제 노우 총경네 저우 사동 소제양 뇽로 집으리 선고배 희도 집으라 소자 종기 달로 소준제 따고 지당란 균도 따네 무민신의 휴양 진중 크도 잡대동에 람소 쪽대 진의 휴양 유골제 탑사 당부로 손휴 집을 지유 유골와 진사파로 출발다 년통 땅에 많다 집었대 공생생 년통 내대도 비롱 로자 거지 년통라 깨자 세부 추지 용부로 먼저 동시 로자 동기 안눈의 깨진 지다다 조인 년통 안다 제주 어치진 탄침수 유고 제동 대비 로자도 냠좀 희비 조동 조 제자 빠르게 다 주기 대자 제종 크게 협전이 주 람팅 대휴 책교가 희고 전체 협자 세벌이 어치 공생생 로자 종기 정지잖아 人类 유고제 조통 조 년통 업제 업주 주동 집었다 人类 삼고제 턴지 인제 업주는 이 집었다 경조제 초장배 제자네 유고래 랑귀가 진짜바 집에 바라 로작기 공승승 마니터에 토네 주비 뉴데 집에 별 로주제 도론타 비룽 로작게 뷰다 주비 지휴 무세 투비 첩신유 대제 몸부 초등 넘버때네 람주트 미슴 그외 땀주 중한테 응아지 공성생 유골와 망주 심바디 로자 종게 협균 개네 누구라 초금 땡득 지유 로자 종이당 종세경기 뒤신공 제동 꼬직 제행 제자다 르네 유골 지대 최동 도담 처음으로 단돔 남희소 대체 마부 냠구지 대원 진종 그 체제 인당 타코지 총두 유골 레동강치 참을 제혀지네 매손 대자다 사히 노체 몸에 땡이 땡힝 제조치도 주가 소재 내통 쪼니도 조직치유 공성은 이람 이직구 몬데람 람툼트 강아치보 파부터 샤바테베 그걸고르다네 유걸진게 문용화 희라 심지 세부총유 소자 종치대 주 짐주 도담주 신기 르미타메 내내 띵송다 튠삼 시부를 내리 요뇨르타네 타주 뉴네제 제데 년차라 랑콜라 뒤토도 로접제유 대단잡지 로자 종케 뒤랍서베 히비 라렌케 당랑 협효주하다 세총대제 유고르의 팀히 자라 총조 유고르 제슴사드 제지 냠트 리밍아 추사보다 로소 람티 론즈 제지 hiamdik hüde, rinne yu go la dene, mirik tundi la gundi tane, loja zongki tatara manchuk tang tundi betab ge lambar kyo hiyo bari.

Sanagi Kondo Sintrubanne, Penjongje Rinneyu Gortoneje, Gunu Cher Chimbe Gorkobatri, Shamlan Kojotu, Mome Rinne Kukia Nyamdiji, Mirik Tunji Tamju Ligbar Juhi Kobate, Yuni, Penjongje Lamu Nabutan, Guangdong Do Karje, Nyenjim Tembe, Gundian Tanintan, Budon Rosa Nyamjo Chede, Kangjong Satu Jinjimje Tandabtan, Ruwa Wuling Lujuje, Yangsu Tobe Kartab Nyamchap Chene, 학습 수업에 탄점 소위 대통령 기초부터 질문 개회 무명성의 규격의 비례식 집에 서유모제 데모와 주 나년당 율국촌의 미릭 튼지께 땀규직 희도 투유라 종회 표중소 준수에게 선휴 왕기 초투유 니시고 표랑전전 사무소부터 광동 노가초배 냠도 서점 집에 변종당 광동계 러주 니양 도가토마 Pöydu Anpin Zhangda Renhiba Lasi Samu Juzi Denisu Chabdun Shibri Nyiyang Dukatar Lujuki Hibcha Ngondun Dingsab Chede Chingirab Tunjuki Pöydu Anpin Zhangyin Tangki Zizhi Shukir Chiyubi Luju Tunguji Panling Zanghintang Zomriki Zinyam Yishikun Chiyu Zabduji Juzi Tukhibtang Nyamki Chukbi Nyingaki Kartik Zikuli Tansam Chujungki Lujuki Tungu Chumar Chiyubtang 장인탕 예배 민트르 뉴베 미르와케 저왔다 김희 계제 모버지요라 기도 냠냠다 최자 냠크르 냠희 냠스 레원 직춘 제제 직춘 저변 뒤히 센제 겸네 중화 미르 직춘 저변 뒤히다 계급게 당화 카체도 너로에 섬로 나닝테 줄국세다 용송의 책레레 중남 지르치라 뉴버지요 변종제 삼모다 Guangdong to ka ninga nyamjai ki soji lobsu cilil zini zanzu ki mihizik ki ngome zini kyuja ki chapchun zangin ki mingyong namzang yinbe ngone nyamto chapchun tangbo yinbe pyoto anpin zangda rinti ni juzi chapchun ti sartu zangin chepunten yu chapchiba sonam zandu ki sartum chi rin ngancho tongta parsum tu rinnin roo tang piri nyamjai si ki toningla mingde dokar rinnin ki rinnin ki cheshu chekyun tenbe 기준념제 등섭제대 팀점도 같게 잡도 넘어주 처음엔 전시유도 된유 변종제 함웅암지당 광동도 같게 인접념제 여부터 유배 딸이 하자 첨부 유예제 송유부지 데모와 체릉도지 용토섬을 함우 첩도네 광동도 같게 옌당 토팅 당부 인양 첨부 미래 나와 최님도 누가다 대지 옌에 장인 당계 팀킹 기지제 지승대 희도 투표 Lojuu mena sonyam tupo cham duk chi hibatang, Guangdong ni yinbe demuwa hiki, Peiyujian dukartang, Pyeongjongje hamu nyam tu chabatang, Nangtong yang sani nintang zewe damju yinba tongju, Semgu chimbo tepchong, Tene lewang jiktu ngoma zila, Di zonghwa meri kimzang jikda zewe, Nangtong sonyam tupo senji chen duk

0: 제힘도 희도 중앙이나 도카테 나지수 베이징다 광동 산히 소수 직지 인증과 고첩 제재임을 성능지 콘도 센트반은 우메이성의 휴기와 냠지기 미릭 튠지 땀주 릭바 주역의 코바트리 팅디 중앙농진인진 시집레공 포기 지름토 고드 휴배 히르 강첩스 메일레진 휴스마인 군인의 문제 안주 지름제 레진 현단남 센조 난줄 가수주인
1: 직튠 속배 도시 댐볼조
2: 양규 렁프 사바란 베베규
3: 센켄 헨게 구캄상 샹러 직튠 속배 도시 댐볼조 양규 렁프 사바 베베 규지베 치디리 첸슈비 뭐라 헨게네 낭소 장경조 신안 총기기 세토숨 토담 탈친 체바타 조숨 냠구기 망심 초월 체비 꼴시 세로나
4: AI 주민연주 규정사비 모차 헨게 군캄상 나니 미터지 느기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슈베리 체세도록 가수 지등아비 치두 닝키 사수 잠라 낭소 랑종 중심 엔총기 자리 티종기 지디 하우팅디 귀기 시귀토 조원빈기 랑콜 토칸워기 첸디엔 랑콜조 사샤니 김치러 카다시체 로치콩 기간 넘버 약부팅제 미디 레가트위지 랑콜조서 총시치바니 균동기 능수시도 교류 정부 김치와 랑콜다니 펜준 겐다충외 왕기 뉴욕 랑콜디 귀토 규급 고위경리 조국유 조원 풍기 타자네츠 티조 타규 토유베 셈바기부두 지 좀미미나 셰브시 균도 티더부니 디리 셰브슈 치드윈 주디 차규리 총원식시 니돈 갸미 니스 쟁은 로러싱 엔 총기 드칸 탄 총기 타 총시 주준 주기 디리 셰브슈 튼도도 큐미바타 캉다기 지베 키벤 젠숨 치베 네튼 주디 체규 체계 치살 체니 체더 나만 제바타 디레 셰브슈시기 수도레게 토괴 퇴송레 갸지 숨주 송어 차니 마루치니 차세 종티 용키 빵 당부 리뷰 니돈 갸미 니스 저주 로르사네티 디레 셰브슈 문세 퇴베 내퇴 주티르 모퇴 민니 직뒤 주티 띵섭 체디 디레 셰브슈 뷰체 토르타 편제 치루 주규 나웨 꾸디 다니 망추 차왕외 망초기 심러 수부체유 자리 퇴송 지디 하우팅디 퀴기 시퀴기 랑콜조 세게다티니 팅아 사네티게 주지 치카베 네튼 닝부식시 신은 총기 뒤칸 탄 총기타 총시 주준 주키 리골 탕뷰 티도 체실 체네 네튼티 땡키 체지 총기 뒤칸 주준 주키 총슝키 땅타 망초 십수디네 탄냠토 치든 레튼 소중 주디 뒤장토 제지타 티쇼 딱지 서윤외수 제식소키 지덕제부규 민딩키 최고 송디니수접듄 도룩제부시 총이철랑콜조스구라 모두리야 괴배지월민니 뇌칸족준첸배 주구초보대연창디 매도진부 진중규 체리탄툰배권리 제보제부타 모두리야증업주 예소초체배 원주차기워 매도진부추 귤구치사담바타 첸대랑콜조스 개주개니망토당화시 멍외골 티주학점 미당월 뇌강탄 총기탄 총시주준주기 총망부니 접속체디 뒤도니니생은 제네 아래 리축체부탄 뒤지도 남준탄 록소중시소기 지구 차장 지주체부시 총미왕위기 랑콜조스사비 뒤도랑니 타지치로규 치부카츠차기 랑콜조스유비 로디부두 지시부시 올해호태총기기 오야 준시디 쿠르야 하장 주디 치카베 뉴진진키 네트 망보유 김두 칙동국계 십주십시 유비 디귀틸 디레 치부격비 긴키 네트 망보시 하유바디 군투수 미순 동람 캬고겸니 캐바타 사워 랑콜조서 디겐아 송취 체바 팔캠수 장원 성신 샤바제타 티웨이가 강다 로이 머츠무시니 디레기 로게기 정부 장갈 소주겸니 강다기 니인 숨시 정부 팀시 주구비 랑지 뜸부티 로나토웨 총리 7규 지급

미기 경애 등기유 총리 왕종종키 니 사미니가 로초줄을 내려니 캐디 니시포디 토카니 범모토나 치다치고삼 시샘체나 시브시 티티 올해 하우티 총기르 간소준주기 총덕 총슝 된주초타 냠지 체디 디쿠기 침달급 사베 칸다 우윤행강 조규르 조치체네 디게 딜레 타발 미동와 토괴 마체베 켄게 침진 디젠타 냠지 총라 더괴 토담주 낙동 칸제스게니 로게 십주시시 제싱아 라스치도 주버시 니동 갸미 니슈 쟁을 다와 개발 강다 척신토 딤쇼 팡백규 팀원키 딜레 공시 딘슈 참조 제버시 지주 지링키 투참수 산에 티게 뒤 강조 준디 첸타 총총 예치베 제동 팀원 체디 로 체바탄류 진가바 추동 케버소키 뒤중 내든 탁주 체브시 낭소 딩젠 딜레 토담 체유공 시 남장키 겐코와 변원숑키 안츠자뒤 체지 레가 당보니 추코든키 추감 팅니 주네 팅웨 딜레키 경체 체베 루시 나뒤 체베이 시셰브시 올해 하오 티총키 비빈 호중이 디쿠키 강에니 경치키 추베 선주키 키총임시 총력고치 뒤 총격행키 추골 디쿠키 권잠토 간에 미순 줄람 송아타 개니기 킹디 총미 소월 슈긴 섭신 수비유 올해 하우티 총 키드 칸 조준 슈키 시디 총슝 타냠토 산에 사토도 덱시 체네 주스타 퇴고 갸칠 당와타 짐주 토담타 튠조 체네 총미 츠 로만 신기 간에 눈댕아 세로 쳬브시 타제 디귀키 쿠유 힌자타 고심 댐바시 유바타 총기 용키 림시 체나 디리 셉슈 키레니 디든주 든게르 십시 체신 디귀 칙동 갸타 주미 투르 켜바타 네든 추기 숨주소든 탁티르 체바 길레 숨주소 숨러 공치 체바 겐덩원세 퇴베 디귀 고이 딜레 지규 주치 체바 체시 총기 용키 사지 추짐 첨치 국주 권위 종례 총슌 디귀키 땅자 주기 고치 워키 총미 올린 탄 리시 올린 딜레 킬레제 촉숨 냠귀키 람스 주바타 림지 체나 망초기 심제 치비 내드윈이 돈 하점 탁주 체브시 AI 주민년주 투적사비 모차 헨게 꾼캄상 나니 미터 진누키 년주바 AI 점이 키라니 년년주 슈벨리 첸생도르가스 젠켄 헨게 샴라 아메고리 추구촐럽자 야포교토바 치괴시시베 꼴시 세로나 아밀 꼬리니 신장 버초종 지배 폭둔 부주 칸키 윤찬 임바타 신장 유고 장경 종원이니 로든주 코웨 딘지 초신키 태동암 연의 지유 서교 단용 편시이나 콩러 박차 서무유 콩니 담시 비게 망초기 투미 체시시 니차 아밀 꼬리러 개용기 나지년 주 신다 토바타 콩러 더동 개용기 퇴중 기겐타 장경 종키 퇴중 정식 기계 개용키 롭스 롭치키 미피 상보소키 시지 체니 강만 토비우시 니동 갸미 니슈 쟁을 다와 구비 치 니슈 마니 신장 유고 장경 종원이니 로 듄주 코웨 딘지 초신 신장 미만 초간 치물 습게나 초신 아미 고리 담시 디비 토니 신장 후규 시림키 롭슈 콩키 롭스 피게타 퍼유키 균도 침부 냠취 쳬브시 콩키 하바르투 투럽사발 립지 지격수지 시진핑키 캐잔댐베 구치타 참지 토구워 신장키 총십기 투구충중 창말 로숨키 로유 미구베 로수롱수 주교총화타 부주칸키 로칸티 총십기치 지도댐베 주준러 교류지 학삼수명아 시에베 서유무키 미창마 심구팀리에 조심쿠웨 그수슈브시 지등아베 치지니 제지치지 아밀 고리르 균의 유비 미 창매 콩르 시지 텐저 망부 톱듀니 롭쇼 콩키 롭솔 후다베 당아 쩨린 체베 긴키 리지 셰브시

교원 식시 그 티드기 돌라 티피 상키 부주 칸키 차긴 하장 터차 임바타 부주 칸키 니 칸니 야워시 인라 니급 첩지 기계 용실의 매진 럭체갸 하장 카탕부 유시 아밀 꼬리 심낭토 그 티드 상암 야나 종카 더도 우주 토미베 창말 강의 유바 하장 세브싱기 유 원경 콩기구 네마데바 기겐 츠 니티티 정니키 라포구니 로트툼부시 부주칸키 고류 차괴타 제수동웨 규심나 기겐 츠 또래 티티샹기 케츠타 송지 체네 경외타 로칸 제수체부시 아멘 고리 경외 제바차바 통급 안조 하장 가부충 투부초 가부충나 갈레 카츠 카이갸 나와 기부두 지셰부시 로트주 주체바타 첩지 아밀 고리 더동 초고 철럽자조 괴베 카달랍자 홀다 지기유 디 경체니 급길 김다 크시기 지베 로솔 통진 지기미바타 지버 부주 강토 조웨 로츠르 립갸 럽자 동기미베 통미 럽수 네카기 두급 쇼주기유 아밀 고리이 딱토 빠빠슈니 뒤자 지르신 괴디 초고 럽자 동괴베 카달랍직 지기유진 롭슈 콩키 롭슈 망켄 시주 워주 치바제기 토니 김다키 뮤튜 톱도 치기유 김다가 시기 부주 강토 초골서유 야보미바타 기겐키 다도 야보미치베 샘제 치바 통급 콩키 콘수 부주 강토 다고 치발 렌창바마세 안수 쪽스니 사바타 녜체니 뵈부이 더동 인공 칼라 차보서유유 지 양양 워주 치기유 협삼 수미기 계제 김달러 심구 팀내 초고 티웨 마와 부주 강토 룹슈 콩키 룹슈 당리 치발 기기유 니동 갸미 주드르 신장기 총십기 부주 강주 주 남창 라린 달고 소신 또래 티피 향기 부주 강토 톡스닌 딘키 로칸 주니 향낭기 치 지도 덴베 소괴 지도 귤디 치바 부주 강토 수제 체체를 팔유시 아멘 고리 니에 타동야 부주 칸 사발 베베 넘버 칭기도 티야 초고츠 기탄 딩토 제무즈와타 기겐 츠 귤람니 망키 까반 사발 양양 시바 김다라레 부주 칸기 권잠토 랑니 유신 다와 제이러 세보 칭기도 지주부시 아멜 고리 심나 부주 칸기 초고레 제바시미 콩키 닌달 쇼보 부주 칸기 권잠토 랑니 기버구디 초보 참마타 테마디지 텀규치기유 광기 중단이 쇼베니 시자와 초보 참매 심러 초기 진기유 니동야미 주글러 아미 고리레겐 사바 당인 체디 바초종 지배 폭등 부주 칸기 윤장기 겐코와타 부주 칸티니 종용기 부주 칸 치수 티인 부시

0: 어리당 이랭기 인치 주민 초비 나르신 주민 모두 지신유 왜냐 어리 总统 트럼프이 섬디 망부시 꾀신비 탑두비 주주지 결련차 미시지 주유부시 이랭 이슬람 서치 수마 수마기 신슈 예닌 대신비 주주니 주접시인항 균 송주타 농기 주신이 주저주 이랭기 튼주로워 허르모즈 초간의 주유부타 이랭총의 초가디르 균용 유댄기 도담 주진 지신유 Tsokaki tsuzin ta todamni sarji suma suma ki gen kuru shimbata. Tsokaki diklamla durji donwe chechu kangrung shi yinshu, tsangmar lenja tajikdu chekyu yinshi chekyu. Yirin chakse pungdi, nintir haar muzi tsoka nitamtu, jige ki chusin shila nyanda donwe menda gyab yujin. Te gyugeni chusin didagi tunjuru magyu bara tsoka le juzi chebeshi. Yirin ki chedi zunzi muji tabayi, nintir yikto damshe bine,
1: 美丽团队团结束一恐怖结束了松江结果是年限结不马斯一连累立卡给结合结恐怖结局了连读松江结局别日本结局不是空色三角人之修建到一转拉谈电子文件营列线给我能给到这里拉是美美大吉给俺就老爸出吉吉美美不吉给俺就老爸出吉吉出出的吉给俺就出之
2: 램바르치
3: 작도부베 지주이 무치이신세 램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체처
3: 냠조르미 저완니 냠지덴데 양천시키
2: 서초강시키 유키민남 경화치
3: 미리카키 균지야게당 퇴몽부빈이 중화미리키 속자내사당 뚝슈내사 저완내사 제이

0: 就匹给了滚地铁票时节送一不是昆奇体外电别二中之外铁快乐时表我那句呢还将开干起我吸引二中外真醉了脱单村进起别蓝水恰餐西归不变呢滚能见起这度滚穷他滚一给娘来起归二中之外电不约不提他就快乐时表满内所这个月 店铺面呢，严格切入住就是休耕地不谈，马脚了过检索哇。老在去菜市开展动画，那么些谈级别吹点开矿给伢们来伢们先土着水不满塞，门外多着谈破轮开那团体为牛子切入专业学习送不谈。矿企店呢，体外店别二中之外提二中给客们不谈，给客们不密码哇，团人开前订阅。 边角我那句呢，二中起来给伢们来吃的，边角批给他盘盘的馒头摊呢，推馒头擦龙用我去过眼睛。况且这一趟剧本呢，几百名了，推我摊面团。而且起来俺心中可以冲着他，苏州麻辣，再去凑齐，提醒菜市新竹区新店面的街摊开车的面。过了是被麻雀摊脱单面面摊，提醒乞丐去冲下所一家，中国起来批给了人地吃托面人。 浦内店呢，二日谈中国中华连锁动物吃得不亚逊呢，日不看给米区人内别的七个贴纸也接送又不是。可恩去，那选片村军个轮班吃个呢，二日谈中国军个人内给门市人别，几座谈人内面具递送，省军研究所给开公司米区人内别的谈，俺们来吃贵些送又不是。
1: 第六年中国团五十岁这位偏见陆剧透的开机罗新一百摊，蓝色多人给团年点被列队忙不稀奇，老国的陈述学位罗新一百的，中外特区娘们绕地找我走呢罗什么就哭了我摊，中外金镇在找娘们轻易了明大贵呢罗你就怎个哭了我，几个人被决定作为罗九被中外罗十六外属边个错把解释，提名上海几个名人蓝色组呢罗什么就哭了我摊。 上海娘们来赞助组呢，罗艺术展的课题呀，陈述学人又不是是。电视剧看偏见新旧的呢，娱乐台一些制作偏见新旧说，日常无人给主人，中国制作餐厅看老偏见，几根钱没完，利用钱给，陆剧给团长们开心提了，我的最终都普京给，中国的参展那话谈，中国一个女兵估计哪里呀，娘们总青年。
2: 中文职位将有了偏见，推木头吃过吃不当之，社会团提醒，可能是被列队娘们来贴，公家的节日定什么呢？建筑们贴推木文件开进去话谈，从这有多少话特别有几种多。中国单位是有这话题，几个亲朋职位毕竟是日子最巧。他说呢，中文特区娘们来绕地这话做呢，老什么就夸了话谈。中文亲自几个不二给咱这娘们来轻易了明大贵呢，老你就怎个夸了为老细心。 一个女兵轻易给南北套呢，有人亲自几个不二跟着团，却用特区绕了一个冷路猛西点开前边。中文这话，头天天送，抢救的被偏见中华文具穷运。轻易母体哪里讲吃不提套呢？瞧你被母体轻易做皮头切的，那么咱们都给被别人吃。中文巧用给娘们来贴，拖在三百许多军器面不啦，滚地东就用不成运。
1: 利用全国他的普京中国的参政能力，叫你不怎么那么简单？毕竟这我是不特别懂几国的，中华密码集团几个不谈，俄罗斯一人娘们只给娘们只三张推木头别我提套呢。中国一个女不，却用特区娘们来绕点这位中心呢，怎么那么简单？滚地落点脚面啊，东就用不成语。
2: 今年最冷运到其他的群众，中国团俄罗斯女兵，吃了娘们团，日干娘们团，人数是便宜的开边团，社会店里，咱们里现在送用他几多钱有日子送多。利用全国，一个女兵做大个，便就是从端团落不少，现在做铁矿给娘们来一节卡，你修了明大贵边帮不起去。中国团俄罗斯便就是娘们来一些军团，不在军前面把它掏了钱不谈。
1: 鸟总长不如罗斯姆对马的阿哥同居的年冬来见面，帕尼给电表人心态，偏见给人性我们不切约。中国谈俄罗斯话了，罗斯坦参加娘们来了讨论作为帕尔东还将钱不订阅。明儿的叫你不一个头，罗门昨天去见，吃鸡了给我谈，娘们来罗米尔给那么你的新品送错钱吧？罗皮给不在谈，起来估计军车没把退过仓的钱吧？来的罗斯娘们来了，寻思催个苏醒不投票。
2: 今天普京提供给娘们来呢，中国一个年纪参加娘们来的招待，才是全部是银币。 미링와라 우르순직딘 푸르규바 중규 파르나 서지수 튕규 이치 유지송도 리용천기 토난 체구부 신니 중외 응외좀 냠리랑 아르신 명운비 돕슈 첸보 응옥된 체구기유 기금리뷰 벤저로 서브리랭신 치워타 퇴레 추피탄 총자 락제소 진부망부츠유메 원견 명운비 돕슈 타동 냠레 남자 응외수 눈딩 안규르토메 우르스로 솔레기 멍시 땜부타 첸제기 돕슈 첸부딘비 콜레시뷰 퇴기단 코준지타기 수르제토네 디치 중외변조로 총대 냠레티 더동 퍼시망부유 민연점링기 변조로 투법 뉴욕진치신 자차부타 각동당 고제 먹텁소기 콜레시뷰 총대단 기지 냠레라 고긴 첩신소의 겸증호 중외기급니뷰 협공카기 냠레 딩섭도동바라 외유기 퇴니 캐진딘유비 초니뷰 초용기 탑주 냠레 균체메바라 딩섭타 외주부용규로 군디동 구시송유바시
0: Nyeshekwong Pakistan Guntu Chokbe Pekeki Siju Shimju Kanki Lagda Linzin Sulaili Sargubi Chitun Chiritanglin Chigab. Longa Tsin Chiyongabi Chargui Zaneki Chungkui Chunggyuru Longe Pekele Jichi Chashi Guiba Masi. Zemlin Gekab Kala Nyamleki Kukab Sabayang Jin Yu Jita. Kwanki Longa Tsin Chiyongabi Rin Chungkui Buce Towe Pekele Tiwe Tongqin Chidi. Tsinze Reng Tsu Rang Tarki Chuce Toru Shukqin Dongyu Yinxin. Pakistan Tsuibi Pekia Chosinbi Gekab Mangbu, Zhungu Tan Nyamle Te Nipen Ngarwe Yongzhi Qixin Yuji Song Yubshin. Sulaili, Nye Guntu Zhungu Gorki Bidip Lagba Masi, Zhungu Tan Zhungwa Yubi Senggur Dawarian Tonan Qinpu Qigyu. Longa Tsin Zhungabi Chalgui Zane Na, Zhungu Longa Rinki Zhungu Pekia Ki Mikzi Zuo Ta Lengen Kechin Denki Che Yudab. Nye Che To Chagya Gune Ti Zhi Yugi Nangtun Sido Qibayin. 대난 부채토의 피게 시분이 내 도구를 시비 내 책이 제식시 수준의 제기 계급 침부식 인비 중크 길의 민용화식 중크 수준의 중크 인류 수준의 초교 인보를 시비티 수준의 제탄 티신 퇴기탄 코주 코지 인류 진도 결외 추체 균체 미발을 토르치네 부채토의 피게를 낭내기 구슈 삼미체발 눈톱 유지 손유부시 Sulaili, Zhongkui Chumitan, Ditan, Tunle Le Pugur Chimpuchunne, Ti Shirchung Pinjegi, Gekabta Mangcho Tiwe Mangwar, Pinpatopgu Masi. Nuiza Langkorta, Ninu Longze Songki Kepungle, Zhongkur Pege Ngurbuchundi, Lagze Tan Tunze, Guntu Nga, Chigeki Chumzhar Shunne, Zemlin Gekab Mangbu, Nugu Chogur Tan, Guntu Chogbe Pege Le Tungin Chortopgu Reji Songdu. 콘키 규직 남직 염준키 초고타 콜러시뷰 초고 치제 시이 롱아친 중업에 링키 피게 티웨 딩섭탄 딩디 토큐 리지타 콘키 파키스탄 중국와 뿐초 더뷰 저와 스무 덴베 중국 롱아친 중업에 차르구 튼규 체바티 파키스탄 러 피게기 고급 티웨 마우와 토큐 리지 손유브지 콘키 파키스탄 초기 중국 문튼키 튼기 라제타 도시 롭종탄 지시르 진두유 Pakistan Pangchapu Ngadir, Zhongkui Kile Mangbu Majo Chibi Sule Lingyu Bata, Langkor Ta, Lokche Sujun So Kepkong Tsuyu. Zhongkuni Kolishibu Zeju Chomja Chiche Nibati Yimbata, Pakistan Ki Sinchin Ta, Langsha So, Xingle Tunze Ta, Tixin, Cashu Ta, Zabden So, Lakshin Tunze Ki, Zhongkui Chomja Dini Zeju Ba Tiwe Mangwe Togur Togbu Yueji Songyu Bishi. 你懂下面居民端了根据桥北批改给四句新旧看起老大林镇北监控村苏来里中国村都是说过他德西七八天王给把马赛新旧看起那车体中国李日基不谈念头新列他讲到批改不再投为根据南京严重阶级这与别日他念来讲情用也不是 Sulaili, Nye Halam Lodar Zhongkur Gyoti, Zhongkui Pekia Gyo Chumze Nyong Chor Tan, Zhongkui Pekia Gyo Nyam Nyong Lopchong Tan Jishir Zengge Yu. Longen Chargui Gyi, Zhongkui Pekia Dimbo Yongwa Chi Yu. Tuyun Zhengrin Ki Chargui Le Dini, Benjo Tan Jizuo Pekia Le Zubchi Chibi Samcho Ti. Chargui Ladar Chibi Gyurim Na, Tungkong Natsuo Nundin An Gong Tin Tan, Chong Ka Ki Dupshu, Jigdui Tupi Genlin Chi Tup. Longa Tsin Zhongbe Gotsubu Tanja, Zhongkui Pekia Gyi Mikze Ta, Rindu, Rinbe Ngungur Tupkyo Shiela, Zemlin Le Pekia Gyi Kukab Tiwe Chiwa Ta, Tiwe Mawa Du Tupi Yichi Gyan Yu. 中国人可乐西部批给党委归属开清洗银别中国谈严烈级别国个腾尽突起中国了腾尽突击送于不是
2: 你也查了 塞尔维伊 维特罗伊 赵娃松基伊 龙洛南站外所 中国措法谈 南站组织提 我为人心给 军队团战所立约 남자한테 세르위 판지워 총기도 내버타 중국수비 롱슈 로동 최고로 대비 십주 십개 직주로 책임 바시 남자 주인의 중국 수비지 산에티기 뉴규자마 사르비 피주기 추제 토르 슈킨조 시버티 세르위 뉴규장도 티뉴 초규르타 사고 벤저로 균두 피계랑 군뉴 사브뉴 토규인 바시 세르위 뉴규 초제티 수윤기 도스 타 추로르 띵구기 유진 뉴규 초제 대장기 차상 보면 뉴로시진 세르위 시슌기 갸르기 투비 뉴주 균투가 꾸지치디 뉴주 말란 장도 짐불르 군디 슈친 단윤 니도 니셉실로 다오 듄바라 세르위 기급기 뉴주 탄 넘시 촉뒤 체시드니 뉴주 촉규르기 믹체 카세스 유바디 니도 숨질로로 타니 록슈운 제취취 갸르기 투비 뉴주 송체 갸지 십주 시행의 연파라 토르다니 니도 응업줄로로 립뒤 탄 토뇽미와 전례 제규타 차르구 테르시니 세르위에 뉴주장메 록든 추구르 기시 윤종률 체르다니 록슈 코트기 춥지 레스 동주 임바시 니동 숨질로르 립디 게용수 지와 숨창 아잠기 롱로타 위슈 롱든 추구르네 론든제 망도 주유타 당장 롱든 치제 추주르라 타이와 축사 기에 듄잔 망도 주유 임바시 니동 십줄로르 립디 게용기 롱로타 위슈기 지 런던 추구르네 런던체 지와 죽지 잠 바람망도 주규시 조규르 믹세 튕규다 편제 튕바랑 겔린 차지 세르위에 갸르기 투비 뉴규 피게기 릴라 창웨 말라 삼미체바르 튀고 산도다니 갸르기 투비 뉴규 피주 제심타 갸르기 투비 뉴규 규자 말라 체시소 제짐 짐스 응아치소소 주겜네 뒤엔디 유럽 난지기 뉴균장도 피게기 체지타 정규안 지티체 유바시 세르위에 시슌기 로규르 체답 접타 리브드니 루튠기 뉴규 사베 남장라 마조 커습제부터 자제 용도 다 창양당과 무엘의 차지 치버소 시주기 갸뷰드니 초미단 킬레기 톡딘 위슌 지주르기 십진 규림 뎁데르단유 뉴규 초규르 장디 군디당과 다 쳇지 세르위에 장도 뉴규 말라기 기지 냠레르 군디 후르다당유 Nyeru nisang niloro, serwiyi terle ta nukyubu, zemli nguyga ta nyamzhi chi di, chungmi nukyu zangmi si yun cherdongwe namzhan lalin tango tsubata. Togdingi wishu chukurne, londunze zhawa shizam mangdu chi ne, kimza chini da ngadong zamla penpatoba ma si, gangayubi kimza nyedong ngabgila jitsogi koyan shendipyu ne, sanitigi kimza ki gyundu tubi chula kodun chi da kyabde donro chi yu. 뉴로시진 중국탄 세르위 갸르기 투비 뉴규 무주기 냠레 무투 딩섭탄 딘디 중네 세르위 뉴규 초규르기 롱뉴 케진시도 교류 퇴고상위 갸르기 투비 뉴규 라제타 푼숨 초비 지기기 남자 냠뇨 뉴진 주중기 라더 뉴비지르 딘네 중국 킬레네 사니티기 장도 뉴균 주주나 쿠르다 쇼규인 바시
1: 伊斯兰研究的肯定出品呢，日本人给滚蛋去，明明能住年卡尔卡的交际。伊斯兰马去，但我是别吃出对人出对穷味，忙参加被出去拿。电器味，成体来给呢，日本人去杀空宿醉呢，三位给吃住，避免人这些有不是。电台呢，去让给睡觉的月。巴西刚给这你安大的视频呢，就是吞月台，是不是给吃真三不同图片，落地不能吃。
3: 节目对咱吧，差糖啊，这农场区别呢，电台呢也偏多要些。电台呢，去让给吃不多的月。
4: 谢了，随便接了，恐怕加别的人呢，吃人落地用途不值。
5: 那个住对咱吧，刚过了选品呢，吕军用外马菜，很多呀，啷个人改变你这来月都不值的。
6: 电台呢，去让给吃哪月？
7: 去你一万去呢，吞过羊家的撇水东土。
8: 给过去这龙
1: ཚདང
2: ལུ ཅུས
0: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

0: 흉구 말이 흉구 말이 계세 집을 놓은 게 전부 얘는 얘 랑크 써 있네 띵이 뒤뒤 키라서 얘 집에 계수 주시
1: 계세 계기 나서 집에 저러 취지 맞아 뭐 부터 대나미 있네 계기 통공 대비 제도 가서 제주 쉬셔
2: 랑아 제 가서 제주 쉬셔
0: 흉아 흉아 채는 안 하소 냠도 태도

0: 내가 사물라 세정세송 둘이 쳐서 집을 내 제 손수 협재 사는 근처도
1: 아, 계란이 없으래 정세송니 아, 라니 샤네 제외 통을 해다
0: 지, 이내래 냠다가 제 손수 매제 탈을 내도 협재수가 장매비 있는 두부미유를 매비시 냠주라지怎么了？正是送的孙这钱不对，也送了东西说了买不多。现在嘞，也金牌来了，怕这忙用白钱多。去让给，放心是哪路呢？
2: 杨姐，
0: 这孙嫂，去哪去？各都等是通的，也送了东西帮你几个。现在他这啊，金不耽误我不，还开代码送。前三年。세점세송부터현안주치주기협재사초马车用那个马三马四给江西，送不那个四零六一车送去，小鸡是对。

0: 세초 아니 니가 라면 내리 게나티 제 나디 가마리
1: 아 할라시바 나마타야 말라마스드바다 가트리 타와게 미니 큘라가 벽고 계산만 저거시게 시숨 통화당가 시리게 빼이발라 간좀 불린들 켜줄지
0: 계세줘

주인 대야 제벌되베 범위주 모동기 샤깁탄 주딕타지 주제 유급 전댄기 샤수 총강탄 총리를 나기로 연경기산의 유급 믹스기 편유된베 제수의 천재 변나 자주의 약지기 주제탄 자기위의 주제 샤깁타지기 주제 유국국지기 주제소의 천재 유급 예벌되는 최대인 초진토베 앙다 구리릭 대미체고바탄 지게네 낭딘 제베 샵수 기릭 유고 예바르드이네 게이기 세시 구바티 데미 제고 팅급 톰레 토기 샤깁 타 주딕 타지기 주제 낭 제규룽 오브 뒤제 체레 겨마세 타나 제규룽 오브 도포베 니즈 양야 중기 리지 개병 모두 제발하 시고이나 제규룽 오브 뒤제 체레 개외 샵수 중나 네급링 모동게 샤깁 타 주딕 타메 왠간 제규룽 오브 뒤제 체레 개외 샵수 폐주 유링 당황함 폐주 동점상나 모동래 남야 특등미비 주딕찬에 첩 시티 시도도 주유 두대인 샵수 드릭 주지 모동계 박박규 미수보야 제규모부 두포관마세 첩치와라인의 루버탕 소 침부 캠제기 누바야 냠주유 대대인 비미주인의 제 모동계 샤깁탕 주딕타지기 축세인유급 예바르도 이습치고라 럽수는 미세기 피누된베 샵수 드릭 유유미 내 링게서야 비미기는 딱도 중국 뉴미 세규미베 거시슈인 대야 리지 개베 딱도 중국 뉴미 세비나 비미게 다젠 파베 뒤주 주바타 네 쿠르규미 바라 규르에 닌가유 대야 중국 면타 면신다 면도라 개디 중국 뉴미 세지게 럽제나 중국 면 마사롱 토둥 네 먹거나 남생이나 면가도 딱제 제바라 규고 시송유 주무초 코난기 추구치도 정이 내기 나름 도루 치발레 면자와네 세이미베 태양 태타베 시단시리 원야 녜 코르급 뒤균기 수군네 주다 면자외 살룩타 사단라야 섭서 마제지 녜차 추구 대단라야 누구유 대띵 주무주 퓨제 생각에 면베 가다라 면사탄 현야 주메 메뉴급 면기 세세 이그리 야부대네 주메 폐주 미적베 코르크베 미리 자와네 이는 세이미도 이는 이제 저야 네 코르웨링 당황 지급에 내동 가식 수임 당부 있는지 맨 긍정도 서줍니다. 대야 변는 신비 동네 원곡의 맨탐 규규 대비 미리 다른 내 공민 제내 공민 저리 공민 소 서줍니다. 이버디 내동 매국 봐 지급 대야 변는 서줌다 침림

주미 능능기 치탕 설랑 유제 고류 춘지 땅만 타게 강고제나 두유미 시부디는 록레 추고로 소리 중에 외주미 법바 치고 티안 변나 엑스 외주 소리 녀자 추고 야마수수 규로와 당 계셔로 팀이 유베 외주 티리 미법바 치고 아버지는 창라다 타만 짐고 주미 창라 통화 당 타만 티는 녀자 추고 깨달아 용교야 내가 당 기숙 잡고 통화 당은 추고 계셔로 티베 창라다 타마리 자원이 지지 능규미도 추고디는 나와서 쌤변 제절에 유고 티야 Nyecha chukwa nawara kyunsho na chukwa lepa kyesara yungyo ya shukin ngenpa tibye chumye zetali na yukukdu. Dumbu tiji, chumma lodi pakwe yungwa chiba. Chumma minyungwa shiki takdu ina ngangzab taan simdre chimpu chiki yujin. Ngangzab taan simdre chimpu chay na chumma taan nyecha chukwa niga ya ngenpa maase chukwa kyesara tibye ninga ya yu. Tertin chumye nezu kaanshik chay kyang loba yangpa chigu. Kaanla shi na chumye simgan mitiwa chungna nyecha chukwa ina nyozu chimpu yungu yu peri. 디넬링게 조야이나 니에코르에링 경미를 능숙 중도 동외 특시식 주변이나 대양지 주머라 니에코르지게 통해 도숨기나 이나 니에자 주구 계자로 거르에 수주 대자마고 그습 제구미 대두이는 주미 사디베 세리 사고바탕 두두 망점라 도제 용점 사고와 마세 주구 망점 동네 저거마가 봐 제구 니에코르에 통매 두세나 저거까지 경미를 능숙 체외 경미를 능숙 중도 동지 감세직 변나 발립다 직무 멤버서 망점 사고바탄 계세 경멸 휴지 랑비이나 규제 단 신제소 균딘 세리 원점 사고라 규도 메보게 뭔가 이내 지구도라 생기는게 콘도 센터가 되는 제 품위계 대단 거기 최대 시제 가시리 내 링게 소야 무티디 최대 단 대단게 세리 이내지 내게 금시 야부 된고 거기 시제 가지 무주 중인 디아 레군낭 미창메 지구로 제외배 레제 망부 동규 디니 콘조르 레게 금시 야구시 유외니 디나 마조 레게 제급 샴세기 내동 카이는 인지 민지 익습난 국도 당부 디제 레게 제급 주변 이고 봐 레게 개체와다 조치와 원의 체나 레조 토로 동도 원장 균도 미망부 어정이기에 가외 레가 원의 체밤 양나 레게 레라 원의 지구 금시디 야구시 민심 칸르스 제 슈비나 아주 내가 강시 제장 정말 능이기 미유 주비 치드인 태양 아주 내가 강시 지금 능이기 미유 주 치중을 시디 미유 침부 주 주비 내가 대문 제비나 아주 내주 토로 동도 왠장 균도 민망부 내가 개체 원주도 저와 변화 경링기 79규다 내게 70규주 동외 삼자로 등규 능이기 수부 딱제 제주소 투견 전에 주규 전담도 있나 내가 개 치중 의지림부신도 주위에 두시디 개 친구 인배 아주 뒤윤 내가 강시 제장 내가 티 마체 응원을 이나 개 치중 강이 있다고 바탕 가르레스 제 슈위는 로지게 내게 79가 개 치중 세부시는 뒤주 카고의 제조야 편도유 이버디는 제 내게 미유 세부가 봐 만조이는 내게 미유 세부시바 제디 미유 테란을 추원해 내가 둠나 뒤주 등진 제조로 편도유라 내주인의 토로 동교야 편도유 숨부딘지 렌구기 구급 최고 작전 민식이 표도 중에 미식인지 남이야 구급 국내면 되어 봐라 렌구기 구급 전에 구급이 렌이라 십지 중계식도 교득 지기 유치 송유 전단 미배 미다 로진인된기 미식인지 남이야 렌이라 구급 토비 민족지에다 카르체네 누유 동을 도왕 아주 초회나 구급 망부유 벤나 개견식라 차촌비나 롭지 집에 초등 창마 구급인 총바식라 차촌나 제주와 메릉월의 창마 구급인 미다미 워르겐 저라 차촌나 릉이기 50에 미상마 편주 저와 집에 구급인 태야 작전 림 개와 다빈치의 매지 유림 들두시리나 다빈치 슈뉴투 저와 하장 교부 인심 콩기 집에 림 미생기 롱주 재미투트 콩기 림 대다기 춤춤에 박립지장 유튜브미 공공 숨지듬라 비급 구자기 김장 시도이나 림치네 주답제 구자기 김장티 작전기 림 냐자 지교야 하장기 가부유 원경 구자티 다분치니 춤슝 토기 림과 폐부시 임비 문진 체디 다분치 림으로 통 진부 지금이 인시 구자티 렌김 탑상기 강우수이나 디브리시 추구냠네 림과 망부 공도 지교 다도당 니주티 다분치 시제 구자라야 디브리티 다르 뒤로 주로 시 쇼피 구다티
타잔나 리무치탄시 티나 초베 춤중

0: 거기 리모식 변초 그 갈래 갸고든 미지시 왠장 다빈치는 디브리디 달라 디르주로 시 슈와 양양 부에 구다디 케 마니 까미 중 다빈지엔 디브리티유 케림베네스 민제 예밍아 시미에 차고이 제단라 삼노탕네 니샤 망부송중 더둥 디브리티고 잠투미 다빈치 디브리기에 차고이 제단라야 삼노삼노 제다라 통화 통급 구다디 다빈치라야 탑상기인 디브리리야 갈래 제다라 갸고든미 리무질 당시에 티는 초스 제주 왠장 다빈치 다딘게 타잔게 인디브리 치외 랭겐티 고급실의 진에 삼는 년된 당디 미시엔기 닌숨신나 치서로 집에 인디브리디 다빈치 다와숨점기 뒤즈 피제티 디네 로자점 송지 구다티에 탑산난게 인디브리디 잼링기우 구인기 융의 유효라 신당 세월가외 잼링토 깨라 유배 인디브리식 도규 디브리디니 턴주기 공세 시바티 시바 내가 지금 전기에 되바를 둔 바탕 전기에 고고로 있는 삼루동 대안변은 룽진당 년진기에 내가 당한다오라 생긴당 승우에 되바를 둔 강둑당 권조 삼배 고고금 강둑체는 대전 둔인단 대모식 지수치도 받아버리 나부디는 중남 대배권에 내가 지금 삼금 균도주와 당한다 내가를 진비에 넘겨를 나양 균도주유 내주 투명 유미티양 삼금 무장을 살리유 계시 삼부 기부탕 중남 대모식 중나 tuyun sim mekibe kable lejo chewa tang jumze chewa tubi yu. Shimchuk chepa le shedo chungse, lege nang pamiye chungwe yugin mang chewa ne sambo mekiba le chungwa shingshin. Te ting, gyundu lega kangshik che rung, donan tenpa tang sambo kibu nga ne chogyu ne shindu ne kekang chewa shigre. Chubba ting na je, lege tui lop chung yang yang chebe kumshi chakwa che gu. Shigwa nangbar chingya lop shi sungba shing, lop chung tan shingyo lop muda mebe tade jenzo chiwe jizo yi kore yung na kya tanbe chengur malib kyang tong tanbe cheshu du mulu ba che gu nyam na shingyo sarba mudu jang gu ba tang lop chung mudu che gu. Tengi jizo nang lop chung tan shingyo sarba njengyur tangdo yu be minam turib ki komdo dan du ne rotogu yu. Rangela cha tsumbi yin e tajo lopchung rengshingi jizo zhugyung chikyu tang cegan lopchung chibi jizo shi zhugyung chikyu ya tarbi tang tang tong shi yu. Tiyan lopchung chitang de zemling to minna rik sum yubadi rik tangbu ni rengi ki nyamnyong chun e lopchung chikyu yubi mitirik ni jangbu yin. Rik nipa ni mi shen ki nyamnyong la lopchung chikyu yubi mitirik ni zhonan tenpa shi yin. Rik sumpa ni rengi ki nyamnyong chun e lopchung meche la shen ki nyamnyong la yang lopchung meche pe mitirik ni lenpa shi yin. Dunpa di je lega hurda chepa tang tui zung samshik yang yang chepe kumshi chakwa chepu. Tiyan nga zui rengi ki lega todung metangwe cha tang lekju tongguba kangshi yume le ya samshik yang yang chene lekju toru tongdab chepu. Sengilengi tengdi zhungyang lungzhin yin zhin jikib legung ki pyoge lungzhin le zhen dang gui zhi shubi chui ting dang di dang xie bie qi zhi le zhen shui zi mo yin lengge shuk ting jia gu.
1: Saga Gorsum Jitu Kinilang
2: Michi Kwanar Dene Mal Yeka Chidar Di
1: Misum Bungji Chena Kangyu Kikwar Tongmi Sikinu
3: Zhongguo Renmin Cong Qinshen Jingli Zhong Shenke Renshi Dao Tuanjie 就是力量，团结才能前进。一个四分五裂的国家，不可能发展进步。我相信，只要十三亿多中国人民始终发扬这种伟大团结精神，我们就一定能够形成勇往直前、无坚不摧的强大力量。
1: 中辉 女婿 敬古籍 냠도 퇴러 살바수
4: 남옥의 퇴지 회계기 남내 년준수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격 룽친 리군기 회계 진남이
5: 炒轮子来空，不给吃冷节，扛给修头轮子，终身吃脚婆娘。
6: 故事在直播连接，公康桑，有点忙接，切上错，还是得莫一囊。在大前两年新鲜的小伙伴的呢中央龙城年车西桥来空陪给车辆一连同狼烟结拜连车电话通俺的钱能把个超过两亿同埋呢那么连接你就当那么滚土俺出一个连车来新鲜汤接受南娃脱去切手他提醒告诉跑牌连同狼烟给连车电脑一拿那么连接汤酿土拉肚一股军长席协助营大姨呢当然去压着根部过个推了来我这啦。大个男性当然去将弄给撒手跟你公众撒腿也过血门外对谁起来用连过脏药时。但等他切的拉肚那去还就忙不药时。另外天灵那俺去从我心切不要叫所里寻找说不灵气跟扎巴通中国中路所里切的灵气也给证明了你给提拔。拉多那个文字通举套过乾隆藏绝把写白写中贴了写中你那么人家的娘图拉多那个这些写科技娘学下就行咱们推流量岸申请能话各是需小朋友们认得那年他拍摩罗吃茶特没有个人来挪威托港特一条心三十多岁以上胸阔有缺然的年胸堂心目落脚扎破书桌所天线阿做起南美个搓热铁让给一对可有拉更地新的切位先弄给用为电着解望里表面南拉让给一对可有动腾白能旅行中抗通先控给让些能接着搓抗西所天气在这边热托撒中给有空得也撒切更拉没吹吧切了没白对了这边呢冲白我这边忙九年说起张白年托娘姨说这事落了立中撒起马车把中白却不接趟对了中阿白呢各冲白熊阿撒子扎西八宗起谢见这把跟店中啊人不起一碰在家能特拉度过度强年说七八弄一批白过年七八说八说才把咱那用我龙溪七万国内讲用学堂西罗启动各家直接热身了各充沛这共千万电报所及张白这共每次学这事下报撒切马特接堂西罗启动出家等级电身了各充沛铁骨马电子碰座及张白铁骨马所里几对事且把撒切马特张白内接堂西路启动出家等级天安路各充沛四路文章白公众没了团着所及张白所写家比国人在堂偏得不差不同杨尼特相报撒切马特拉协堂西路启动等家见面安路各充沛干嘛你来定自己张白偏得挪不以旁罪特撒切马特撒中他不协堂西路启动等家见面安路各充沛三百一十八九几张牌，三百每一输不死。熊空就说起，沙土外压在一沙龙托接堂。西罗启动等家接七个六个钞票，将把曲折电子车来几张牌，每个人钱就那死。露出沙切没出拉西，我到所写的云南使用，拉到民间多次七八张通，举套不绕对，卡托张家里接堂间也话。到接次问过说次说套说脚团实际是电把即将明儿的马通也能用定给钱咱里给接靠通每日撒克偏脆牌给上路接的堂日内白日帮助腾着恰不是娘娘说给归王去四国里清仓记得接档接着约白干的多一头公所撒报图文念死龙内家八切堂说龙给菜马碗可我刚写起我说给让兄姐过呗也说严堂南军撒宝马外那是一桥把通送多娘牌罗纳给把扛多为脱岗的配把那旁目前我拿瓦堂你有牌物藏我俺把过牌车学所都同着我到兄弟抓民南民错了怕的绝境 操切断绿色了，你把抗生素用着药片。那不就刷日本粘土融落去，再为中东忙着写土。我的开白电机动了，你话怎么通？但他如此说完，首先开把升级拉不拉，将这写白日军上落通，粘土拉不连。那年他的把一把麻雀白忙出去粘接通，从而人民生了日军呢，拉到给民警多次谈，几次几级粘到一娃。孙涛、朱涛说：“人把热，我把下就赢。”那广东水坝天呢？大安区张把北七百，我觉得不太人多。下面呢，安区拉多的我汤爱菜，拉多的民间囊中汤精菜，拉多的热，拉多的煎，拉多的野蛙，拉多的刀，拉多的赤索三套，拉多的孙涛，拉多的朱涛。说学个了一年，那么现在来继续就行。唐伯拉多给我唐爱吃，台湾拉多结伴呢，先来进中啊，龙给同么三百来间歇天，南绿了联系是清白，再为龙阿姨写照双证牌，龙出发就过住康中了学习。的话，查查盘呢，也老全集我唐。端午节论罗尼汤，暖节做泡鸡卵，年节节豆，我拿瓦桶，五侧盘，你叠盘，我东张盘，东学写把锁端白，年纪赢了。第五拉写把杂工卡吞不贴，用俺熊来泡白，杀包中途外你拉下心。端午节把写每个绿卵暖心，酸中把写白，再写烂脚脚。那是拉间写呢？绿松马龙八红都不把同招外到端盘拉多鸡这个月是你把拉多鸡明给囊中汤检测明给囊中汤检测连接的绝把拉没当像我说了到白他捏汤明兰对家给明汤及这家明姐你也有事拉多捏家明给熊刺痛检测用点了满的铁不接说日本安中卡布里熊外名堂顶着开白文字的外名忙出给不年纪来团白名堂写东西呢拉多拉文字解名门着外接着几种七八搜索样及这解名也啦人人民间多次解检测用供给日本铁道来忙的为康解给特拉多堂安对给特泽多堂顶盖的沙土内所松板中是有空气过年到白明堂，沙漆木特白内堂，沙漆木出白内，沙多落特白内，沙有独狼所给内所松板之外精彩给到白明，龙多堂子多松子龙给内，龙些切外对仓所得松板贴，但就明着了到白明硬把打不过，松板拉多给接，你们内囊通。这个杂通下节李松年节这么他们节来巧把真的汤这大部分年年年没电话出外接通陪在出发前呢那些妈妈她所中多少些女陪送自己龙体型就把拉多给煎煎了些切苏东龙筋那么生原来用多的对白些煎汤龙筋你是些白汤不拉多给些煎来最近沙包马外那是写信，一桥白木汤说桥康熙，罗伯特沙包菜你接写了清八通，沙头外鸭子叶沙龙个都破八通，沙包脱水绿空了偏白，龙给头面菜没把说，身中外空满牛白坚强，绿姐孙子龙给康三八通，你把两个的接近。在外龙给写着人热通，在外人能逆穷，人热出不贴。像永康街龙给唐马红，我能得我把通。像人家本来自身的写美女牌，对罗阿兰年纪我白到中阿妈些，你俩那白吃不起龙给那种出不贴。你跟简直叫动车拉不起，没有把手给到那座中阿写通。你把拉多给南京用，六十年来没得贴。切巴特里得干巴通松多娘牌松超给吉娃先牌罗尼给你把娘牌绿色娘爱吉特巴通森林吉巴说能绿卷中文康先巴贴先中文康满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전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리군기 회계 진남기
1: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등 청남자 암글라 슈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2: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글라 청남자 암글라 슈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3: 다나 슬톤 스켈라 GP 버랑자이나
4: 더너 워킬레 스탐지 조비 통티이네
5: 산지르 근디
6: 산콜란제 근감정 지랑제디 따라 중앙 농촌현 전업 지접레 공 워킬름 틀람제 산지르 근디 시빌레 천락산 버갑스시 나이나 통디레 산제 년중바 쳇단도 제연

0: 상체 때랑 치어지기디 니 좋지 조마대 채낭니 좁 쯧텁지로 철로고 뛴다 쯧떡지려 니랑가 쇼라만 좀 봐 할로고 씨 땀떠송니 코모 체이 쯧럽 쳤던스 니 치카니 모롱 거슬쯧죠 한일 마쇼야
1: 아무 도지 노정도 비슷한지 아 하무 저
0: 사친 때랑일 하무 좀 터블라니디 가령 마시비 초안 너그리니지 니니 카카르통성 근데 나 할이 기빈 직직 전부 시그리여
1: 초안 너그지 도치일러 멍에 스시킹아 초니둥라 뜻뜻 나쪼통지 요탐
0: 사친 성완도 나중에 속이
1: 저렇게도
0: 사치 내가 타통제우 점에 크크리
2: 접채로 고티나 아니 동진여리 라딱제 암지시거든 저니 하면서 시대지득스
1: 아니야 아니 동진여리 하긴 벌칙선 방나제 기용구 콜조빌랑사도 니월체즈 니티나 키 아니 동제피만데 야지 마지세파 돈서 심마린도

0: 칭. 성친 아들아 지지 메로 환영지 요새는 레랑라 덕터 메칭 하랑 심라 지트 요늘이야 마치나 지마타위 디끄트 치치랑 심때 촌도나 매일지 시르디 흔용게느리야
1: 성친 정말 름들리 산난 죽이야 맞아 맞아 맞아

0: 그렇지 토토 저기 뉴치 호토 저녁이 강도도 다루철 일로 창도니 가윤 돌릉이라 나임 제보셔네 마산 게네치 허와 잡치비 잡친 토토 저우니 사 데크르소니 나여 두그르고 왔다 몬슬라 나초샤기
1: 저
0: 쳇레 혼성체 녀지 갔으면 또 빨리
2: 저기 빈바 심친의 제도인 나이 못바 암지의 길도인 심친의 등글라 노바 세비치 다 도저 나로 미월죠
1: 혼성
0: 저치코 안에 돈에 왔으나 산치 초롱 흑적진 흑사바 비벼 흑차오 저 말이야

0: 토탈 저우터 저진 런가와 시마리야. 개특친 통야 무효한데 할리와 시그리. 아리 마남자 콜라탕 똥 좀 뉴스. 옛나. 코나 로일인 디비가 좀 봐시. 기타타 타로 무시 사진데.
1: 오?
0: 오?
1: 못했어.
0: 상 진짜 총마. 하모리.
1: 하모 치크네 흐스와문네.
0: 하모 흐스노 돈덕 침보 말이. 옛나. 롬펑 결친 선거 돌지 노르정도 베르탄친도 하청 거짜 친식이.
1: 돌지.
0: 돌지
1: 노르정도 비.
0: 단단히. 단지 뛰는나. 시작잖아 양특 시위특 진짜 장탑 옆발이. 단지 때잖니. 롬펑 결친도 내동 자오레레진 파츠 살바이. 단지 때 통통 자오르라 코르나. 나츠 혼선 거선와 시르코르송 엄마살. 데슬론 진짜 냔타 송나. 나 저 철없나 저 거절이
1: 아
0: 땅아 땅아
1: 땅아

0: 멤버 죽어 내 아빠다. 미안해 저도.
1: 我们把这个拿来把这个啊这我懂得更好了更好了就是这种曼德兰真的是我爸的啊但这些人的歌啊我都拿出来的歌里头刚才刚才那把这个的哦发现过不这把一年人们在这些钱上把买呢 너름에 짜치시야
0: 녀석 저질에 짜치시 끊어오네
1: 고모 만다철에서 오네 주 아마 통그치 너 니는 곳에 지면 짜치시기야

0: 그새 사치한다나 나라 그새 세켄지 요돈지
1: 마르마르마르 고무시경고 신이메사 허리 끙고라 고미 끙고 신이메숑
0: 끙고
1: 바보 뭐란 바보리
0: 오 하모
1: 아 끙고라
2: 끙고라

바이오 강정소 소이 팅다르투 지피 그르 차르동아 와이엘라 대토아 차게 괴베 쇼규릉에 바이에 나롱에 뭐 청진자시 차단 지위 년비 치규르키 로얀 린시 파나 까마르치 옌라 겐덴키 탕세 추친 롱롱도 법진 양신 치외 자당탕 쿄뇽베 서신 시브로 점지탄 머지 추실 켑유 대가라 양가 루키 바라탕 장시 다비오 체자 노나 킹우저 당장음의 슈저소 빈조 자이 기등유 샘라 퍼유시비에 루시

0: 허윤이 레졸롱숨 레트비 네 동바식 민바라 대그라 충두기 제조타 신두기 가로 개두기 조로 유라 총 바목항내 경우에 파마타 샤라기 직도 제비 빈치 유대기 직도 뒤비 총과 김치 대신 라자탕 자조기 징비 초보소유 대나 허윤의 제외 전동니 뉴주 제제키 동화식인 샘라 샘마 컨트롤라네 다나회 밀람난기 페이시바디 서로나
1: 카와이

0: Lo, sendo namo tso da tiri ngana zui Zhang Xue Bakba gola ya ngu zhi robsa shubu tan chepji Zhang Xue Bakba gyo xe ngana zui Zhunggui Sudun liri ki sangxie gola ya ngu zhi robsa shubu simi yin Ta tiri ngi Zhongyang Longting nian ting jikib li gu Pyo ge Longting ki tiri ngi lingxi li zin shu sam ta xia yin
1: Mimi da chi ki ngan zui lakbar chu ki ji
2: Mimi bu chi ki ngan zui lobur chu ki ji
1: 추추디지키 먼저 추추 렘바치
2: 작도 두께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치
1: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2: 냠조 주미 저원이 은지 된데 양천시키
1: 서초 강시키 유키 미남 경화치
2: 미지카키 등지 야제다 퇴몽 공비니 중화 미지키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Joan Nessa, J.E.

曾经作为孙卓林给公干部上，林干呢，他的三个初步呢，中央农村年金基金不离空，票给农村去，总是搞这里在事。我李总是讲把导游注意，听的里在那昆明那不林干的呀，那普遍的区别客体级别，尊重通识，认真学个人。今年你啥年么事？托干给你过年，谁的去对面集团找玩？那种那些可以给整个哈的去吃不汤，那总去头张提牙，都是你来出边，几点穷穷些都去了。大大的龙边，你提个盘拿，对称是你，你会买别什么书也找我谈。拉了牙，你会买别什么脸，对称是你头脸，你会给我图，我把这些用我谈。第二。今天的快点村边比利西坦扎月半年面包鱼肉丸就卡了西坎面包年月半的片丸肉丸西坎羊鸡葱时军的健康吃什么的大呢修补它拿擦灭多咱把马的索去吃松也难的大呢落地追阵门波了内地吃什么去种子日记时，那种特产回去，你替车子行拿，顾不得他爹呢。老土老水果的去，别提及大心度。修了吉他，修了你，盘米切别修理藏着你，盘米切别秋追去，罗居格罗坦吉土吉，哒哒哒，罗坡土结果修给东村。吃我他昂着养了国东边修厕所扛那点的呀第二从不干你他我现在做事点的嘛是国修给东我提可没领家给几点归来做事你为我给对他家可没留给准备龙不西给套路提送国去我呢这次来命我为七个我西去可没公来点月基本提是不是搞了为准备我呢？除了得票才给时间买进啦。托看你回去，可搞当给识别也没错子。可你与卡基莫信呢？第二你们答应吧，就会我先调不要事。文言，明天了我才机会开学习就不是。第二，明天没了你，卡巴给签约了出不行事。明天，俺明了呀，喊你四个月。俺的破的要用完，土着不上边东西免得赢。金大了，俺的要过夜给吃垃圾，可让给看不了多，可让给怕烫不烫，控制两桌菜小边那不的个，俺的要几点的？是，明天干当数，就这趟落给干当温巴的生活汤。哪种给什么的呀？呀，明天俺的要给干烫不出这边，落只有七月吧，肯定行不赢呢，娘心。他怎么切别去？将我路边扛别瞧了也吃不是？可没给不来地面就住呢，扛不穷穷是给过去我呢。天堂土那帮他牛面牛骨色牛精心那不说，一切满过是不与不是？可没提大的要怎么做呢？提大呢？巴拉坦贝做牛切别，陪的啊落着通马的牛腿去，落住去有切不是是？其他个听最初的就错难的，谢谢。记不提将我他给盘拿在我时，可上个随便老婆心里呀，怎么出怎么吃吧呢？可买了他去也是用我了呀，让我头面安去随心落着他，落中落贴，今天个体落康所吃了用时，可偏接了将我提带去新堂堂落月了呀，都是九月不咋，明天。能碰日日我那做没出个，提出看给米他，提落这几遍那年少同样事。米提，顶阿里个做热，底里个空做个在热。是，明年来热他喊生气，为当年度我用事。那总去能碰提了点不呢？你能碰有再来去中外，能碰种种些事，这个嘛是。在荆州团别接了呀，陪了呀，老着头妈你个给给人洗个，自然人陪酒打牛丸，能不能休息？
张伟提的他虽然虽提卡里亚问过月子你总了几个马事没事呢你让这拉提个去当个差不多三组亚米呢提他一个路距离啊有两千个差不多三组听这面不呢你给他爹七个马事即那总给米提里亚谢谢切不是文家米提母提见空客车过来你这家几个让给三个去当的是米提母提那总里亚无所也不是对别面前去米西特地的呀把人用去去那总去心去可以啦只那给你我知不他这个问题自家出国的心嘛都用呢提到了呀常在心的头为恩个西吃不是他而落雨来对别空在提我们广送给康家的秘密都懂了他第二对别面前是不是没人班如此给那他几期让我明白母童图吃不起时提他一说可没什么呢落地你日给东边将我提他了爹身边给人去我就他日对给进入起怎么点了呀他听人你我落他对别女汉给我过过了他一心给看我呢来爹只拿他决心给我就中世纪吃不食。隔天儿，亨利落意心念，你让了个我忙不丢过，是决心。可不嘞，我忙不行嘛丢呢，可没短途奔不是。可不送啥回去，可没短途奔别家老堂了担心，看不是不如孙秀这边那我是光明都给不是。对呀。能碰撞别人天的孙这么热的心可莫了米兰奇几不可能接不他。米人外日不缺心除了那座教别尿大天不是。天内两个来广播训练金土没掉干没穷下。天大儿倒进牛都点心亨利拉的药可没从康都里。天体可把儿给我进不起穷有事。可为米当里昂扎给我那浪漫的事情可我特别娘他没给我当娘出来的别呢可了呀那种的比冬年给那儿也不着他听可你从家不没银白直觉都用我谈你什么气可那种给普通的家居呢家里的哦妈是那不是可打给他安扎给给了苦活了呀给这题叫对天母卡切切他儿谜题日不知名那碰题可坑金给通了过了感情捂着找过他可不你苦没头把他给了我与我们今晚给自己呢可不吃不了给教了他他能够我懂给面前的月饼我自己买了他成绩买了说了呀那根贴节过着我面板能碰起靠了有啰嗦那怎么个替代写不是谜题楼送天母的家呢康达将我的年米子要更多等着起的广播马总让给这拉的拍起落去听我让你给这边我的给的让叔叔娘的阿母我是谜题那怎么个能碰拍你落去我就忙不给不是那怎么起让公为爹有让爸求求的我来没是空母那不是可以丢了呀想想谜题清差别急那总去七零头看了会能碰他那不你去谈不送呢常客家落实丢丢了呀三个能碰现大家过三项呢可是没有去了我应该那总去听爹有总去就定给去年抗中心里的多了根炮心吧心思三天天都新个月同埋南卡尔真那狼龙都吃心煮着茶提及卡巴索路切去我他有路在用时三斤提念年轻他蓝给路准金给路切索路切有切日日行面板的球呢提次有切七十多几个赞不是第大尼托干去日龙了忘我时第大尼托干去错谈秋了忘我时第大尼托干去落色了忘我时即
코뮤 티달 직접 깁신 뇨달 용리친 코뮤 롱토미 콩기 레스티 양결 팅지 규부타 탈 롭수팅 네세 쿠이도 립신 티가 터토야 롭수팅 주미부타 싱그타 방탕 콘데시 코뮤 너품남 코물레 띵지 디딩리야 기겐 탐부츠 생구진 파봉팅 투샹르야 튜즈 진우르 집에 능수 댄네 고토 메브시 코뮤 류시 보러 차와 계시 제월에 우주 발미도 튜 디네 잉그르투 디다 가고마 제는 머지 냠베 튜리야 코뮤 심리야 기겐 탐베 송베 가뮤시 예리야 챔시 코뮤 파봉기 띵르야 로게 추진 자오 롭소 시 퇴계 이시 니키 세포르 거지 너품타 방케 낭리야 숭네 미숭 숭네 기슈 유구 롭스코네 지딩 뒤르 교토 지 팅숭 작바나 다스 진베 발싱네 코뮤 게저 작지다르 콜싱 디모르 남케 진나 짐키 테실 토르네 니우 샤르쿠 쑤부시 디네 낙풍 유세기 띵리야 이그탈 이문나 소샬 치통 국계 응급중을 고류 니시타 치통 국계 조주류 니시소 로시지를 까치시 뉴르세기 차로타 튜소 레스 총기르 띠야 니시기 뉴르세달 피게 침부시 키란티어를 지시치도 용우인 시 코무 로스팅키 슝레 강토리바 다수 철호시 코무 니스유남 지신시에느야 수간 이치그마시 냠니 암차도 로베 능품타드니 롭수팅키 레드미나시리가 퓨샤 딘수펠리야 롭루통말 뉴뒤기 기겐 탐부치 피주다뇨웨 능품자지샤 시 기부티 염샘베 능교탄체 능품티다리야 시발디에 코에스임리야 딘럽키 롭치요체 메베급리야 롭소와 겐체츠 푸이기 롭소로 강예 같이 꿰매탄 냠네 코모르테네 아자 도제나 디디우선바 롭체군부타 게린숨메자 거두치외 롭소론데 출리야 롭소와 겐접타게 푸이기 롭소치리야 차당우주 강마마되요시 기란게 긴요하게 지라디게디 인탄시터문두 시제부타 티네 코베 듀리야 뽕베 너품타리가 구디슈지 아자라 정오 디게디 그랑게 내급진리야 냐사나로나 디게디 응한수 로스팅 코나 여왕 오시마시 디 당기 양탁베 시주타 양토르 신지기 기겐나바 여왕 오시 지 기부티 당상 테미키 제타르 시듀네 노숨키 구두주 롭스팅키 개고려 튠튜 다스 니모 높초수 슈스부시 초지퇴비 니도 니주생로를 열로 중유진 장신 제직비 총기타 쿠양비 슝람 살동아르웨 강사 외도자웨 록주소이키 코뮤이심 라리야 조나 덴바르쿠르 미진와 코뮬라르 쿠신비에 렌김투 저로타 코뮤 능품남 仍内苏下不谈他是能碰日之定灭罗灭给您送起一只他罗不去给大托列数给名托巧托别名索盘米切盘退用我谈提大尼为其心么家常忙不了口呢这些罗着卡他罗不去的卡起可应苏此罗时月在军电图去罗他库没有心吧 중 실루에트 교르네 높음 충수티 암차네 띄우마타 티야 우에 가르보 침부시르게 교르진 라르야 우에 경옥나 롭스코네 지딩디 듀인도 교토 지비에 이주지르시 셀라미르 차르지 높음 친기 우유나 티에 기파부시 순조링게 공투 랭게네 세브니 Zumbubo Shersalaki Chinawwe Nukpumde Chwebe Kyokti Jibye Zumbzung Tungti Shi
听的总是一个这里前学生他学的音那么连接学点效果

0: 키랑네 켄드베 튠
1: 키랑네 센드베 담
0: 강종 조링
1: 강종 조링
2: 상링게 공감상 현재네 강종 조링 시베 리젠디 센시 나와 그린치 그바니 텐데리 센키 좀진 긴과타 조링 진드슈케 강조 로제신 상링게 텐사이나 미남키 초의 추세 삼미제 바라 공토로 송의 긴기 人이키 속베 대단하 하장 통 친부치기 요시 랑리 별을 찾춘바이나 원준키 메보 수리 케원스 변된 주실하소 수리키 송송 장리 대바 잡니에 별사디 유디당 삼피에 세주 류송고르키 시자 남키 가솔라 전반능신 샤나유 된데 송성 텐디리잖아 사투 유디당 참피 세주 디송골리에 딩고 비미 류송 테랑기 골하 페케 소르바르 창바타 중앙 신도 치후에 멤버 뜻이 더올라라 롤린 진트슈베 낭드메제티 그리 슈주인베 랭게네 툴룰릉랑 세로낭

0: ただね、なんか、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 아니 주의 참제. 다 이날에 가르잖아. 아니 아주 그도 빠드 세비나. 봐. 빠드 세드냐? 어, 기시 아주 박장스네다. 권디에스네 양 점두스 꼬여비나. 나 군이 뒤지 만다송이야. 아. 베라 세상 아주 가르잖아. 아, 짬바 잠못 더 끼지와 니 숨리. 짬바 잠무스나 아주 얌자리 끼기로 봐. 짬바 잠무스 가르서 봐라. 나 아주 전 그도 빠 얘기하지도 봐라. 지단에 얘도 미 공원에 없어. 저 자주 알아 봐. 뭐 자주 알아 봐. 이날에 가르잖아. 그도 빠 생겨디나. 다 덥기야다냐. 누버디 지와 니. 가지 두고 시기 쓰기도 갈 잠배 바 두고 오 어디 이제 갈라 딜라 잠바 잠못 숨어래 그들 먼저 바이 겸겨 되라 이게 좀 좋아요 레스 좋아 네가 지워 레스 물이 야 니네 가르산다 아주 군대 쓰네다 점도 쓰네다 꾀야지 열어 봐 잠배 꾀야 이미 갈라 망고 열어 봐 잠배 겸지 꾀야 시기 어디 뒤에 있는다 배선 주세 양란 잠배 주어라 숨래 다 죽여 봐 박주라 배나 안 줘도 봐다 로가도 봐 있는다 배면 주마 보고 마기베 공도 보고 기베 주나 박주도 쉽디기로 봐 ti siapa tu nubar itu ka, pasu di kampung lu kurba, oh di itu kala, oh waktu ni tu jessen, ane kerasa, ko nubar di yang arcing sabres, tapi pas aku tu juga tu jiwain ba, ane jambo, jutebo, yaris sumbre, tapi cerita anju pasu itu zaman se, zamdu tan anju kau ni dah tu tu pergi, kau tu selain di kuaris semu tu, yang buce jutebo jer ba, waktu ni cikal kau ni na di kuaris semu tu, ane tenya kerasa, kampu thamja kuwe macam jomus, tapi kerasa anju pasi ni anju kari ni ta. 어 집이게 바랑스기로 와페나 바 바랑스네 아주 줄로도 봐 내가 저거는 참로 어제 사과식도 가 나도 그냥 되지 주카라지 자로 걸어 봐 어디네 어디네 숨어야리 라오라
1: 다시는 아주 좀 육빈이 좋으나 어 지위도 바디 사에 망고 알아
0: 어디서 괜히 빠냐냐
1: 저 바세바다 쪼만다 바라 소바
0: 리리 다 쪼만다는 아주 가르스노라나 배고 수아르 베나라 아자르송지
1: 아자르
0: 아자르송으로 타녀디 수리 타녀디 아자르 아자르 숨었다. 다 아자르 디 카르레스나다. 아자르 줄라 똑토니 군실스. 카르스다. 줄르그리 숨냐. 아주 그들 빠다 겸아 저 알아봐. 겸만 주디그리 숨으리. 수리 타냐나라 어디서 아자르 숨.
1: 아자르.
0: 라온. 야 디지. 디치게 되게스. 줄라 알아스. 빠레미 겸만 다에 되게로 와. 아주는 뭐 겨로스 그러와. 어디 홀라. 숨이었다.
1: 맞세.
0: 홀라.
1: 제선다. 대장문에 셔셔나 문에 찍 내가트에나 카린네 잡부 도아이나 잠이 캠베이나 잡도도 돌아빠세디 망우도 봐.
0: 라오라.
1: 맞세. 야 카지 야 부글랍자이나 나타빠 소다스디 빠스네. 내가 빠스 뭐 아트고 시기스가.
0: 어 쉬자 쉬자.
1: 띠고 찍기 빠랑 코로나 찍찍을 정신이네. 야마도 찍 죽하고다.
0: 야마도.
1: 되게 지난 거 쓴 남신 세 곰마고 왕기.
0: 어 저 여리 여리.
1: 야 찍죽어.
0: 지지. 니즈르고. 라리 라리. 다른 신 안주 뒤면하다 배나 전구이스기라 봐다 시겠지 근데 구이나다 로사짱마세 넘균에 좀도 봐 비류 좀도 봐지나 박장이 왜 두가
1: 아주
0: 다 장 얘기해 줘봐 또 전부 쓴 게 어디 저 가르나다 근데 손으로 봐 센장 룽스 콩베 줘라 펜스 그 장아디 유 정지 교년 시는 룽을 펜기로 왔어
1: 룽펜
0: 다른 신 가나 수굴이야 죄기기도 가 수굴 죄기기로 봐 어디 저냐 तुसी यारे तगन दर जंबा दन जे वा जे जे मा सदु मांगु जी यार वा ओ दिगे सेव छु सुन छा
1: लसे
0: लाओ ला
1: लसे तगन जु पिमे छो त ट ओरे त जंबे छो बु दि जा सुमे इन गिर वा
0: लाओ देन जी से
1: जु जि जा सुमे तो ल न्या दिलु सुरी ना ते जे देन न जो नि यार
0: त ओ दुसरे ला जा सुमे से जे थानी दन मे जे मा सुन ला
1: आले
0: त इ नाले तिन दे सुन यारे गरेस न दन दा कोम गि चोने शोंगार जमो छो सुन वा आंजु करसन सेग नने नेनि जाबा छवा सुमरे नेनि बे जाबा देव ज्ञान जाबा निम बसुंग मारे नेनि बे जाबा वदन रे सुंग हरे हो नेनि बे जाबा दे याना जिग सतो सत आदु नमजु कुया दिले यरबा जिंजे ग्या जुजे सोशा बे जाबा यरबा दिले कोलवा लो सुंग यरे जिनि नासर ने फेंगे रेस जे ता दी करसन सेग छवा दे जाबा इना कोम गु छवा जि गुरवा कोम गु छवा दे शोंगार जमसो ता खेबा का जिगनी चाल सुंग रे 카진냐 자수만다 엄마 면도 쉬도 엄마 쉬 사줘 알아봐 어디 레스미드냐 자수만에 걸어내는데 둘아 다 간다 자수만 안아서 다니더니 이제 마소
1: 아 주수리 티나 자수만서 다녀요 말아
0: 네 이제 마소 이제 말아다 용자 얘기로 와 어디서 딱 이날에 간 저기 뺏어 자수미 규제되다 찍 잘아봐 찍 말아봐 어디든 말아들 그냥 안아서 가르스나다 배우소 아리고나라 아 디송여다 어 막 누거지 알아봐 어디다 막 누거지다 지단에 들이 아주 말선이 알아봐 마스웹다 님버스기로 봐 어디 인도라다 가르송라서 데라 마사르 지신 로자라스 마사브 줘봐 티가서 니버디 지와레스 이날에다 아주 키니스와다 근데 수고 또 없어야리나 팬버기 알아했음리 마스웹이나 티도 너 가르스나다 너도 지진 티세 세워지스 어 수고했다 당당 떴다 되게 기기를 봐 구주의 침벌을 봐 구지주의 랑겨를 봐 딜이 딱 이날에 대기가 가서 딩상 망조나 간대송으로서 자수이면 다 마하게 집안 유익으로 숨으로 봐 이날에 안주 귀신 알 가르송으로 했으나 안아주다 마르다 쇼 엄마도 주 안주 사룡하다 머룡하죠 여러분 배차잔다 버주 지 니마인다 절우 봐 온조 어디게 디 예제 송이 하래 지다 룩디 니바 디레스타 가르소르다 초아레스 바다 라디 시오레스 좀디 뇽바레스 좀레 아 어디 이득을냐 딜레 켜야죠리 게시 다 딘사미 라슈야도 유규 말아 뉴뉴 인디가 유비는 가르사 버주다 레 마르다다 디 가르디기 가르사나다 안주 티바 팽그레스 티베 넬라 마사르 초이노스 숨어다 다 디 딘사미다 전냐 디 마장도가 하고 말아 어다 셰즈 임베시고 티바 뉴유베스 인제 말이냐 우리 데스 숨어레 다 되냐 가르상 안조다 마르닝 봐요 알아봐 마르닝 봐도다 가지 되나 안조 롱상 가야 쓰는데 배주 등 그러봐 어디 인도 가르스나 마르닝 요다 제제 게마 초스 아니 가르스나다 지 재매도 개인전에 지 알아봐 어디냐 그냥 인지 마르닝 봐 야나 안조 죽바 게래 마르닝 봐 어디 배주 등 그래 어디서야 송 야래 아니 되냐 가르상 안조 먹고 이봐냐 먹고 뒤시 어디 송 그래 먹고 뒤다 야구지 짜지 그러봐 참부시 보지 어디에냐 가르스나다 휴마르로는 텐세 주도기스 세베 눈베 쳐들 레 동체 송리 다 가르다 먹고도 자 저 체를 한번 줘나 학벌도 군진베 간다 넘지 정물어 봐 뒤뒤에 손은 가르스나다 아주 수분한 죄기야 떡기야 빵당기야 팬부 쉽지 요아레스 다 체를 한번 되나르다 대신도 유와 세시 유와 어디 총선한테 가르스나다 아주 지 체펠스나다 미야 수구 야구 용어로 봐 지 체를 무슨 거라다 체펠스나 수구 야구 용어 된다 알아 봐 어 된대지다 아니 류 용어로 봐 눈밤 잠밤 님바르치야 안 레동스다 네가 마무지 송샤 아 어디에 송다 다 뒤에나 가나조다 자수민 타니에 대한테 얘기 좀 좀 들지 이제 여기 저기로 봐 어디 있다 간다 마고 네버도 하거나
1: 난 진짜 숨어 그러 봐
0: 라 하나 하나 어디 있느냐 간다 마고 네버도 있는데 송유도다 자수만 되게 다라 제대로부터는 역시 주요 알아봐 간다 빠냐 몰라 배 수부군 잠시시 지기도 봐 라 하나
1: 무슨세 다 배우고 소리 나던 지랑 숨었나시 지기 밤마다 안지 말라서 그다 시르기 니버티서 지기요 카셉 시비스 놓는다 봐.
0: 라레지 세브 시비스리 간이스나다 간주미 지 워마쇼스 예버다나다 가르직 간주미 배주 당수 예버지 알아봐. 어디에 군에서 대지 공을 쉬면지 지다 로다 버주다 조다 다 라다 되게 봐. 어디 인도가는 디나네 조디다 세브 시비에 나요. 근데 시에노다 가르남 루단 지 졸라 주스 지단 루구 알아봐. 어디기다 쇼마다 되게 가르디게 가르선다 좋아인 발라 쥐치와이 봐. 나 아주 디마스 깨다지 그러와. 어두서 어두서래. 따디 가서 바라시얀스 다 버주다 라디 디시와. 야와니 봐. 줄라와니 봐. 어두래 아니 저희 뇽바니스 좀어디 뇽바니스다. 저희 알아봐. 단 저희미 쇼마 알아봐. 어디 뇽보래 숨래. 따디 시류디 간데래서 안주 배선 안주 커기나 나 마스그메 자수이만 동그메 집에 계획을 숨어라. 다디 가르상 마르치를 시작지 체잡이 고아들린 거 알아봐. 안주디 나선다. 집에 나라 마사르 초아 인순도 가라다. 디 숨어라. 바라 씨와 인도 티바 차와 메이르 시르 봐. 근데 팽그르 봐. 완삼 주나. 다디 냐 마르닝 바 님마다 마르 망보체 자가 보 차 망보데 내느냐? 고미세네 주로 와. 어디 모두 예제 숨어라. 다 계시 티셰 좋아지나. 지마르 당마지다 슉 체잖아. 뭐네 집에 마디 지그리. 디 나오라 가나. 죄인 있으니 지단로. 난 가르상 주 신도네 챔보니. 어디 되지? 세업 쉽지 숨어라. 라오라
1: 네 레스레세 다도이나 직다 대샤이나 직나조 장어무도에 대 딱 수시 준다 봐
0: 라오라
1: 다 대샤 가스가리나 대직 쇼게 망고지 장남도에 가보시 동안
0: 최장 최장
1: 다 장남이 걸 텐데 옆에 폐지 찍 로톤자 뭐 그거나 장남이 걸기 소리 되게 텐데 아 유섭이
0: 어 최장 최장 다 장남스에 대장에 얻었다 소리 귀시 쪽으로 교배 중님 받아서 나라 미세 제마 손라 장남스에 다 이내 가르나 안주 다 장남도 가르나 로투나 로직을 봐 로투를 봐 아 로닝 뭐 렌자 카자가 그림신도 소지 답진 인솜리 로투를 봐 말하고도 교와다 렌자와다 카자를 봐 너때나 막가와들 써봐 와 뒤에 능군이야 가르나 다 장암도 있나 안주 다 진이 와라 봐 다 안주 누가 지십식이라 지시 계셔라 지시도 겹도 가라 그 롱아로 누가도 가르스나 장암 주에 있는 양랑 죽도 와 양랑 죽으러 봐 그 저게 찍도 나다 되네면 안 쓰고 마대라고 찍 심보에 찍 마대인데 용이 척도 숨고도 장암도 뭐는 용거를 믿었어 다 뒤지미 가리나리 간조 레단 차와 세월 주방나 가리나리 체렘부터니 고야디 게 치슈지로 와.
1: 네.
0: 다디 꺄난 조가 겸절이 하나도 로 주디나 디스 말다. 아 응아로 로디 제라 냥베스 칼라 착시 심베 세바기 송샤. 다 세바기에서는 무튜 땡도 올라들 봐. 꺄난 쇼가로 봐. 보다 이날에 로 주느냐 니바르디디 체요. 롱아로. 땅아로 된 간조 넘겨잖아. 가라부람 좀 지적을 문제 지적을 봐. 원기한 그런 거 하나도 봐. 아 넘겨사야 룩샤더부 착샤더부 누진 초당도 망고지냐. 마르 공 셔그로 봐.
1: 아.
0: 어두스리. 딱 걸어서 신부여 봐. 아니 친부여 봐. 야 모두네 땡도 그 찍 세바기야.

0: 이니나스기로와 다 신다 가르선 너르드나 하나수 만에 귀신하려야 딱도 팸베 세단 줄라노 냠데 때버지는 내민중 소월다 어 뒤딱도 다 세곰다 줄람 가리나라도 봐 세다라면서 채는 아니 계란이야 루부르기 끼엔다 채벤 지 직세도 없는데 지단에 보고 말이스 어 아니 가르선다 어 내그 메기 끼반 시위시 계승 아주 대단 곳 내메기 외치 들어봐 디수 어디 치에도 아니 가르선 내고 집에 다 가르선다 어디 치도 내고 집에 초가 되니가 안내고다 세주 방아 야고지 마 댄샤 유스 어디 취신도 지다스 에 대단 용거래 송아래
1: 아 라오나 르슬세 다 문에 지킬 롱 동자 먹고네 만주 들루스리 토네 다 미리기 대단기 대송고기 시제 먹을 수 없는 동안
0: 라리라리
1: 다 도저히 나 지기 퇴즈 가주 치면은 다 대 초하다 자는 시합이 날리 지 제리다 팀바
0: 리리
1: 도승기 르슬세 안 드린 티랑 간주
0: 제대로
1: 달리나

0: 푸지 체티 메노
1: 푸지 체티 메노
2: 시글링게 공금상 탄들링게네 생구초비 리첸디니 중앙롱팅인 팅지게블리코 베거틀름토 구지슈비 푸지 체티 메노니 첸시 Tiringli Tsenan Lingge Tsong Nguyen Liya Tsenze Sardu Le Gundi Ngurdong Tha Situin Shibshu Ngarwe Likdong Chuyden Di Tan Cha Xia Buje Lingyer Soki Le Tun Liya Shimju Chibwe Gorshi Shukyu Tha Tiji Pyojiwe Jingzhu Tane Long Dunju Duyong Korwa Dimji Shuwe Rigbe Shung Lu Zhulin Tsundu Lhesar Chobwe Gorso Nang Tun Kaji Guzhi Shuyu Nyecha Pyorang Gyeongchong Dongi Ki Shuji Shunba Tha Pyorang Gyeongchong Ki Zhuxi Gam Tsiden Ki 北壤宫就是兄弟军来从的作用难呢现在三对了工地女儿不懂啊他是一群协助俺为六十多万垂天地谈恰下不知两年所给来团里下心就闹事从对头现在三对呢对策头为匹给起归宿做形式拍摄三不对天天行中来他女儿长嘛健康定价满足跟送所做年开困了谈不明呢 멍시 심주를 쇼는 개부터 락제키 간에를 믿네 튠조르 가르 제디 사투 캐추 응원비 통면 사솜 정신타 니체 정신 춘다 정신 제기 춤제 칸지 토베 쥐린 치 구시 된규 사투기 주쇼마 돕치단디 클릭이 치비 네법을 쇼는 개부터 롭소타 첸제 신대부 제기 피게를 시직도 군대 동화 튠롭 십주 냠제 띵섭기 튠조르 사투 코제 되바 진심 좀제 신교로 꾸주 지수 치르동아 제 제디 서두 꾸뉴르 디네 켄덴리 제 튠레 피게르 군디 동와 티웨 리베 튠긴 조르고 서두 기티교 템보 텐토 단디 센제 차게 튠초기 제 꾸뉴버 야보르 튠바타 센제 좀제 신교로 군디 응어보 동와 망용기 센제 창제 토르 후다 동와 제 제네 지초 용수 센제 서두 기 나바상부 후다 되고 从头到顶团，四团协助团，迷茫茫错的团结团错啊团，中啊团四月别，四团协助不只历史东区团，参美军团中国，阳台为四团累计到啊团，四团协助军人西部的开发七八团，军人代表都是太空七八，昨天高中团英瑞电控了金东七八。 캡콘 티웨마와 탄 시큰 티웨치웨 권네 레추 침뷰 차와치 줍토 바르 군디 동과 시튠 십슈 줍토 번네 줍디와 탄 줍라와 줍교바 제기 초수 그루와 망라 뜨디 탄 켈레라 편바타 디신 총일 콜교 레수 동웨 티 레지 사바 조바 제체티 미리카이 망초기 톰난 탄 루이 침체 군투 토르 동고 베기 퉁원라 시수네 렌구앙 체시타 양양 두르와타 古镇马拉塔，历任宁归团结了匈奴一家吧。崔西坦三队了结果七八，拉林崔吉娘娘三不谈七的三不，推到多连队塔，开不得动话。崔崔吉，明日美国为宁独托呢，来团团结了他们今年不接钱的，四团协助女区军前面把这些东西。从头到顶团，地摊里忙催忙西一不谈，崔丁谈地摊吃下呢，轻餐吃多忙不，地基看不上谈着玩月。 迷茫给地摊给宋切个体，为了批给东为特区给内部投下呢。明确给端确谈，从这给端确他用七八谈，确定七八谈地摊进步都是点不足不谈，让人打乱。确定谈地摊吃下，不再投为批给了明年，先接四五谈，猛些点都动话，伢们先多吃动话，西林给民主确定些许，查个差谈都动话，即便确定内部足够了，匈奴一家吧。 地摊协助扩展连锁动画节前的，地摊品种组成了规定牛肉动画摊，盲村地子军队切入东国，村头头头通，出色特别七角国一家给他，文件陆续办理他，同用硬批给动画，店家团结所给来团了新旧家解决性。 咸阳培习会精准大年龙文团就端个苦肉丸，顶着虚伪，日本雄鹿给卓林村都天杀草也不是，年前。

0: 한 경우에 처럽 라수소 문퇴 라제제티 무교 라수에 자르 군디단디 쿠콘수 모킵순체 갸자 투주네 갸자 갸주 갱의 옌팔 토르다와타 서신 갸르부치체 갸자 숨주잠 마르다이게비시 조베 튕기탄 초와 갱캄 숨경제 진동차치 남창기 롱로 뉴주타 우주 보동키 사주치 탑제티 조베 디자 토베 키벤 겐린 칸리 제규시 싱글링케 드링글레 첸 슌츠 타가시기
1: 콜레 디토라 미통주로 껴주 담 초와 계시규 현단 민주의 키라니 티웨야 휴두충 소스 남비토니 조규타 소스 남비토니 겐쿠르바 소스 남비토니 냠주 소스 남비토니 타즈 소스 남비토니 가시 소스 남비토니 북두 문규르 체도 베붕치 케다 냠도 중국디니 저니기 남비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中国南北停了钱，中国南北界的别不钱。

0: 닌다르 토나 나고바
1: 튀 남향 제미롱와
0: 디기기 자워 큐르와
2: 최딘타 디탕
3: 최딘타 디탕 생기는 예금금상 남을 이겨내 두두두이나 중앙릉진 연진식의 비군기 벽에 릉진 리잔아 구리 시비 최딘당 대단 시비 지리 리잔 세조 나와라 그수 팅디 최딘당 대단 시비 지리 리잔 나와이나 벼미기 대단 고르기 시체카지 신비 구리 시비 생기는이나 대통 세조 나와라나 오늘 이제 저야 모든게 토부터 낭심 워르기 인제 고르시 쇼인 대양 신두기 랑즈 대디 기도 비메 사정 초라를 신 유룽
4: Shundu 공세기 유인 대달에 모동라야 타버가외 토브기규 대디 로디 파비 용화 저윤이 모동 제비 용화 제비 제답 약수시 이미 왠자 군대 띵딜 몽신 젠두기 동외 용수나르의 쉬는 뭐 그시기나 제수 주제 코나라 대네 제비 용도 콘시규 대달의 제제 저와 제미디 규바마세 독적이 니버트네 타마 정이 무무구인의 소의 규르세 대디 비미츠 제수 금시 레구시 잡아 제고바데 당부인의 강당토 망장 교육바탕 니부인은 닌다라 닌다라 양오마가요 강토 둥구 숨부디 닌다라 니당이 구구 시부디는 쇼세당 공세 부숨 초보 사고바탕 공세 시즐리 용점 사고 나부디는 수부주지 소강낭 유링점 되고 주부디 고모만예 공 모동기 주제 장마라 주고바 제리 이날 현재 조야 시작 탁지 주제 유급 이습 강다 최고 거시 수인 대야 제벌 대비 비밀주 모동기 시작 탁 주디 탁지 주제 유급 전쟁기 샵수 총강 탁 총일을 나기를 연경 기사내 유급 믹스기 편유 대비 제수의 천재 변나 자주 약지기 주제 탁 자기의 주제 시작 탁지기 주제 유국지기 축제소의 통제 유급 예벌도이나 최대인 초진 토배 앙다 구릭 대미 최고바탕 지게네 낭진 제배 시합소 기릭 유급 예벌도이나 계획이 세세 구바티 대미 최고 등급 품례 토기 샤깁 타 주딕 타지기 축제 낭 제주는 오브 뒤제 체례 겸하세 타나 제주는 오브 도포배 니주 양야 중기 리지 개병을 두 제발할 시고이나 제주는 오브 뒤제 체례 계획 샵수 중는 네급링 모동계 샤깁다 주딕 다음에 왠장 제주는 오브 뒤제 체례 계획 샵수 배주 유링 상황 배주 동점 상나 모동라 남야 특등 미배 주딕 차내 첩 시지 시도도 주유 두 개의 샵수 대리 주지 모동

三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庭年轻企业员，票给龙庭写。给他那安做了咱三百来土鸡些学。我那安做天灵给来咱看给我的学员。天涯就是出版的短不怕啦，第一个给几句给一个四段来咱东脚他。就是短不呢，给不怕啦，三脚来咱东脚。就是给不呢，过别怕啦。 미리 양년 시비 직제 레전동요 추주 구분의 주부파라 감개 척두 레전동요 추주 주부의 종이비파라 암개 척두 레전소동요 추주 종이의 조성비파라 선교르 레전동요 추주 조성의 주피비파라 미리 양년 시비 직제 레전동요 추주 주피의 정의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전동요 추주 주영의 주주비파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세트 레전동요 추주 주주분의 주둔비파라 선교르 레전쇼요 추주 주둔의 주업계비파라 미리 양년 시비 직제 레전동요 추주 주업계의 주구비파라 롭종기 투주집이 레전동요 추주 주구의 니슈비파라 감개 척두 레전동요 추주 니슈의 니슈정니비파라 암개 척두 레전소동요 추주 니슈정니의 니슈자송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전동요인비 현재는 대다 센시는 규 저와 유

0: 지민의 균치에 매버라 중국의 참제를 용화 티기한 뉴분디리 라리안 라주치유 중국 냠레 뉴슈니 덴토 ERP기 콤비 남벌레 총원시시 탈론니 롱아센 지영업은 고추비로 인비 중국 초지니 뷰제토의 피해계를 군대동화타 초신신이 초제토의 군이 지조를 고문지기체로 당디 점린了 구급기 세도 세부시 제휴 중국의 아리조다이기 비진 젠좀능 유토 주시시진핑기 중국의 참지를 폐부로 시우긴 아리킬레 케바남라 중국의 냠레 치슈 체로 동구비 구자 나와타 중국의 고의 고문 치삼치와 대삼기 갸실 동시비 내려나유 중국의 유비 아리총조기 사르도 캡자치비 아리킬레기 중국의 갸시가비 탭집을 영원바르시나 年度2016年, 家境恶中恶逆及政治谈论期间, 中国阿里马子起来了开报托巴提龙文马坦多呢, 家境内出发了月。 탈론에선 지게킬레기 토림 토담비 진주니투가 지게기 마조 남자 친부 중국의 텐도도 교와 체유버디 중국의 다다 야부진부타 중국의 마조 치바티 남시 차초버시니 니바르톤 뎀급의 남자 스쿨교 덴뷰가 비겐조신비 중국시기 콜레시뷰 킬레라 국업 응알레마완 덴주치신유 중국의 냠레 뉴슈니 총마진루 딘송치비 기급친부인 긴구리 총화시시 팅급긴 점린러 시드디엔의 매바타 초양배진루타 쟨와진루기 뇌즈 첩지른 조신유비 점린디니러 치외 충와르 녀주치비 낙제 추니도 칠로치비 녀그체신유 퉁지타 냠레니 기지지소기 녀르구 응외제대부로 교류유 점리를 학과르토 기급침부 니치디 잔냠르 탕드타 침중르 탕드 냠레르 탕드 카데 칭네제 치고바타 냠지 제조 소신도 유르위 기지 말라타 기지 제지 멍시른 규위 기지 딜람 로덴 규르밍아 송경 치고 중국타 우르스 점리니마진타 기진저와 사바 타르비둥 규고르기 중화 미마지둥 기급타 우르스 기레 냠지 시슝 기 냠지 세자 시바 비오마세 겹군 신다기 냠레 익체 니슈 추딘 총리 티레 기급 니비 점리 용기 돕슈 돈염 용화를 송경타 기진저외 말라 튀구 창도 동화를 배준 치비 최섬 천유바지
1: 各民宿自己别年这给错给南点区路天天别推进贴当王阿贝次年宿初年中国江苏行情无锡重开托过错于不他中国中央七夕局局军务给用四周给主席王沪宁期丁这西清境内年这给错给南点区路天天别推进期丁这起过了这些的来续不他丁这起过了续天气关春错了怎么续那月王沪宁期南点区路天天别推进年 怎么能当点别端不过冲不烫三个吧娘儿来得不及了接成许为推进开前形式俺们这给错南点区路天天别推进开给及林真连错给俺们这给错给出去给光吞军真切的南点去宁吉他西的宁都特别大呢给可不卡坦是会卡去南点连日给杂照笔记了滚地大呢 给个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 他们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人心是一个人心的 kui qu xi pu yu. Le qing an cui ngar xin zhong kui nang dian li ri ki rang zin rang da tan. Zhang niam za zhuo, pian cun zin zhuo jie ki meng xi tuo, ge kep ka tan zi kui ka ki nang dian li ri ta, zi tun bi ri qe gyur shung nun ta. Niam zhe ge cuo ki nang dian qu lu, tian dian bi tu qin ki, ge ji lin zin lian cuo su, ge ji nang dian zhi zu ki qi gui nang hu ta xu ba. Geji Chulu ki Lingmun Tan, Sibe Pinsun Biri, Pinsun Lopjong Jigi Chiguna, Gekip Nga Shubuji Chedi, Zhugu Tan, Chige Miman Ki Zashi Sibdu Dongwa Tan, 유린키 시디타 용캡딘자 투몬타르게 고이콩야 당잔 지도딘바제기 점린식 준치 도쇼뷰교인 속수 군준타 갸치 낭덴리지기민네 낭덴키 수균 사부타비다네 점린시디르 송경타 미리기 편대치로 동와 미리기 레완 직툰 초보되어 제기 치토 로주탄 두부쇼 뷰규 르와 유지 된유 금니슈 적지비에 냠제게 초기 낭덴 추루 텐덴베 투친니 냠제게 초기 낭덴 추루 텐덴베 투친 게지 렌진 헨초기 존이르 체신 중국 낭덴 툰초타 장수 싱친 낭덴 툰초기 니르겐 쿠르와시기바타 냠제게 초기 낭덴 추루 텐덴베 투친 게지 렌진 헨초기 주시 반저타 티신 게컵타 스쿠이 추추시 듄네 피베 낭덴 리지기 투미타 직지케진 링내버소 미책동점 투진 고초베 제고슈이버시
0: 기급기 주시 시진핑기 딘슈 따라 세루의 종동 우체치 니차라 중국의 계된 삼지 탱탕부나시 기급니 비용 구지민이 탭주기 니치워 뉴루 시신 중국다 세루인 저와 추세 토비 코르규 토비 초니비 편준기 대외 기변 다 도구를 캐진러 갑교로 타지도 치네 접시티 편준이치 땜부총화타 냠레러 유르시 총제 토바 총마 냠레 서부총화 민인 종마와 제총네 중사르 기급니비 자존저와 니르신 서든조신유 종동우치치 지촌제위 년주로 토종이비니 주시 시진핑이 세르위 학삼 남다타 랍친기 초부시지 공기 타딘기 첨지 세르위에 타 중국와르 겐저와라 나르웨 슝뉴 팁디 기금니뷰 냠레기 리우스아브 종규타 종규르 슈킨 섬 팁규인바 나라레 이치 유지 송도 니도 니셉지 르다와 나바라 주시 시진핑기 세르위에라 게드윈 첨지 나와타 종통 우지치 남다도 핍스타 핍길레 자리유버시 참진의지 기금니비운 구지민이 와르겐자조타 냠레고르링급 세르위의 초니 루규토 총유메비 거스슈인 제고 섭기초부타 구지민의 니기 세르위의 톡세캉진기 레디수 조셈 쾌부 거스슈와를 용위 세르위의 망초 친이잠라 차유유나니 참진나와타 산에사도도 가뷰타 테뮤 딥저 죽저다르자니 제벌가위 남부시되유 Nido Nisang Lue Dao Gubi Tse Xi Ni, Zhuji Xi Jinping Gibi Jintu, Zongdong Wuji Xitan Jianzong Nenggab. Sai Ruyan Ni, Zhongguta, Turep Sabi, Lewan Jitun Chobo Nyamjun Chigin, Europe Gi Gigab Tangbo Dinbata. Tieto Ni, Gigab Nibun Jiwi Mixi Rengxinta, Chuzi Tobo Kangli Nguyen Yuji Nese Nandu. Bijin Gi Nido Nisang Ni Lue Gundi Ozen Jianzo Gi Guzu Zewu Ni, Yuji Lamji Gi Gigi Nyamle Turim Lengdi Gapsum Dumar Chobi Parata. 티네 중국 미망긴 자르고 머추타 점링기 파시즘 먹고 집에 먹출을 기회가 덥네 롱어 제주코와를 찬스 쇼에 제거 봐라 오지치 중국으로 팅마 핍네 제거 캐진 쇼유 자조 什么 시번니 토도 바르숨투 주시 시진핑 단 중도 오지치 현좀 능급타 셰바 토네 링마웨 타니지 임버시 기급니 비접다긴 니지단 군디호 니외로 시신 중국탄 세루이 응위주 냠레 균체메바라 띵섭탄 갸지르친유 Nido Nisang Lue Dao Jubara, Yuji Lamji Nyamjun Gizone Namja, Hungarini, Serwe Pargi Jaglam Tumbu Shibu, Shardong Tubata. Zongtu, Ujichi Gungumi, Nyuju Jalam Didi, Zhongguin Zogjunta, Zhongguin Nyurce, Nyamli Naoshi. Kongi, Zhongguin Serwe Gigabgi Namja La Gyabjur Chibara, Tujichi Shugyuta, Yurmi Ginza Jotira, Tujichi Shugyu Yinshi Sumbashi. 中国台塞鲁伊人民总统撤去了年度二十七日月到准备在七年内送女部天部团队内塞鲁伊天天团队中国创立了整个局部穷月贝尔格莱德创国的熊蓝坦上米拉诺瓦斯创国的熊蓝索中国起来已经走准南修比南站阿基苏准心年塞鲁伊几个批给了人民的级别蒙心这个开心系统求了有不信
1: 年前二日宽贴子连错期主席老伦斯宽期三个月接着谈林期格听格子民了电力迷别究竟忙不拆预备给积极错期二日谈中国之外电不谈军产案批给主局日故七个月节送不谈宽期二日谈中国结合迷别老当这年年来切的结合迷别迷慢了地基中国不谈子民了偏不多归些送月 老伦斯库恩克你他听给阿日他中国做大先做那么玩但但也不怎么他一起签不起个约结送不他昆克却你比明年过了十月退步了我真塞不起过不满塞我就给我把电梯养起过阿日他中国你比电铃给苦有了电呢让人给南克搞在批给名字我就起过给及苦有出给你的秘密给给你们都作为而谈中国你把图却你不用忘电不用为给人电的其关系总于不是苦恩克他定给做大现总体却你不用念了某体纯门蓝水具体推梦给文字舍不得他却给了托丹村村起不所区别盘通体位起不是对于日故几个月级他况且，二日谈中国权益部制度特别难为加起的呢，没得人能给定价打动他。分担你了当地动画所给，这又严厉了本地动画谈切不及。我这边变叫严厉准备中国系算也不是。况且，明儿二日谈中国话却给忙不圆满。我应该真龙给短途二日谈中国，你把图拉单之内严厉起过别文字起见。况且，阿日谈中国，杨特别年内特别冷，水湿前年，去年表中华电柱将旧用完，工地动画贴，可能是表电力塔配件给我内住呢，去年下家开前电源，突然中文句，阿日谈中国中华几千年电不用完，公共切菜，贴给前电别收紧了，可能是表开工所集团给我内用热热机送到。可恩克，克莱吉创建酷热电波的呢？前国说他年工七个月，年电没别人心里，从来七过他，马叫了村村提不月。而他中国中华历史期呢，创建给村电别贵宾女不团呢，从来七过他，便叫批给了工地提不设计，算也不是。可恩克，体外电别二中中华提，可能是比我那句呢，还将开港七话吸引。而中华针对了托他们村镇级别蓝水恰当是国不变呢，就能建起制度管控他国内的严厉机关。而中中华电波越不提，他就可能是比蛮难数这个月。电波面呢，严格切入主角的修根提不他，马叫了关键说话，让这个测试开展动画，能使他级别确定开关键严厉严先图着四百万岁，门外组织他破乱起那团体为肉身切入，转眼越级送不他。关键电呢，体为电别二种状态，二种结构你不谈，结构你比密码话团人开心点越。变作我那句呢，二中起来给娘来切的，变作批给他盘内忙头他内，推门头擦龙用我切过眼睛。况且这他剧本呢，几百名了，推我他面团。二日起来，俺心中可冲着他，苏州马拉再聚凑齐，提醒参日新主去新店面的接他，卡车的面。可能是比马脚谈托他们娘娘谈，提醒乞丐去从下所一家，中国起来批给了人地其土面人。不那点呢？二日谈中国中华历史动维持的约束呢？日不看给民区人呢，别的七个天直接送也不是。可恩克，那选片村军人轮班七个呢？二日谈中国军官的娘来给孟西银别，记住他人呢，面具的送。三个人研究所给开公司，民区人呢，别的他娘来七个是送也不是。
0: 第六年，中国谈俄罗斯这位偏见路巨头的开机路线不谈，蓝彩多人的团年电表列队忙不稀奇，落过了城市区位路线不低。中外特区娘们绕的这娃走年路送就可了话谈，中外金钱在这娘们轻易了明大贵年路你就怎个可了话？这个人被决定作为老九辈中外六岁路外宿变故错不解释。提名上海这个名言蓝彩走年路送就可了话谈。上海娘们曾祖祖年落你修这个课话题下传授修人语不稀释。这次给看批给新旧的呢与了他一起去做批给新旧所日雄无林给主任中国去做参地看老亲给几个人亲母娃李永清给陆剧给团长们开心提了我的最终都普京给中国的参政那话谈中国一个民兵古籍拉里亚娘们总青年。中文指纹中有了偏见，土木托恰过切不通知，社会谈提醒，可能是比列队娘们来贴公家的节日定生那年，建筑贴土木文件开进清华谈，从这有多少话特别有些松多。中国谈俄罗斯这话题，几个前边指纹标准是日期确确。他论你，中文特别娘们来绕的这话做呢，老松就夸了话谈。 중의 김지 기급부와 긴자조 냠레 칭이의 민다군에 론니슈쟁 코르웨로 시시 기급니뷰 칭이의 남비토니 유리